0: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고향을 자랑한 아름다운 연결들로 오늘 요청하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즐거움이 파도를 타고 춤을 추고 있는 5월의 네 번째 주말인데요. 요즘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은 초록색과 어우러지는 상큼한 봄단장으로 고향의 아름다운 봄 풍경에 흠뻑 도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푸르름으로 출렁이는 고향의 봄내음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씨 김애화 씨가 모든 분들이 고향의 봄향기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피는 소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면 그때 인내심이 오늘의 편안함과 넉넉함을 만들어줬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훈춘 씨의 박철성 씨는 서로 소중한 시절을 가꾸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장춘 씨에 계시는 누나와 길림 씨에 계시는 형님, 그리고 연길 씨에 있는 동생이 항상 행복하고 또 아들과 며느리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행복의 길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왕청현 왕청가의 오영희 씨도 지금은 딸 집에 있지만 얼마 전까지 왕청의 사회봉기원에 함께 있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그립다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아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된다는 김아 씨는 작년 봄에 고향 화룡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김아 씨를 보고 마을 분들은 환한 미소로 반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금방 캐온 채소와 자신들의 손맛이 담긴 김치며 된장을 아낌없이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세월은 흘러 마을 분들의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어났지만 서로 돕고 아끼는 넉넉한 인품만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면서 이런 고향 분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토장 아줌마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김아 씨가 고향 분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립니다.
1: 내 오늘 어째 이리 좋아한지 암까? 99 대련에 계시는 기업가 최영철 회장님께서 예 자기 고향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 마을로 오고 계신단다. 야, 이 마을에다 투자하면서 공기 좋지, 물이 맑지, 산나물이 남겨 많지. 대박 나는 거르면 시간 문제지 무슨 예? 그분은 이 마을에서 무공의 음식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 잼까? 그래서 예 역장 아줌마로 네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여 아줌마 예 삐뚤어 소리를 잘하고 예 해도 예 마음씨는 또 영 곱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만드는 솜씨는 그저 주겠습니다. 주겠죠?
2: 어찌라고 또 왔어?
1: 어디 갔겠습니까? 나
2: 이거 넣어서
1: 안 주셔.
2: 무슨 일에 또 와서 해트 간지 모르겠다.
1: 앉으셔. 예. 아줌마 이 말하고 아줌마 인쇄에서 아주 중대한 일이 이제부터 바야흐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아이고 또 무식이 투자하러 온답대?
1: 예. 아줌마 이 말하고 아줌마 사업이 쭉 로켓 속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일인데 관심이 없습니까?
2: 에이구 관심이 없어. 제나 발전아. 아 제나.
1: 어 제나 아줌마 이번에 정말인데 정말이 정말인데
2: 어느 때는 정말이 정말이라고 무슨 거짓말이었어? 내 말이 틀려? 쟤 좀 들어보냐? 아침마다 그저 희마 품고 야 꼬꼬 수탉이 들이고 저 꼬꼬대 하고 울어번져지는 닭도 투자다리 왔다 하면은 그저 모가지를 쭉 비탈아서 대접하고냐. 그리고 그저 비어나 눈이어나 그저 주인 그저 앞에서 그저 반갑다고 그저 꼬리를 열어내 저스네 반가워하는 개도 그저 발목을 똑똑똑 이렇게 끊어서 희생시켜서 접대라. 네 말 아야게 됐어?
1: 아줌마 그건 예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자고 이렇게 감정결을 하는 게지. 아줌마
2: 이거 봐 부녀진 아무리 감정 투자를 한대도 그랬지 사람 이렇게 가래가면서 접대해야 되지. 그래서 투자하려 왔다 하면 그저 지나가든 지나오든 그저 무작정 끄스보다가 미꾸머이 벌게 날 때까지 접대하니까 내 하는 소리요.
1: 아이 투자하러 온단데 무슨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2: 이거 봐 지 이거 보고 좀 말아. 야 내 말 아야게 됐는가? 이거 보고 말아.
1: 뭐니까?
2: 이게 내 2년 동안 이렇게 딱딱 적어온 맹세자요. 맹세자.
1: 걔는 간고토. 간은 무슨 개가인가?
2: 부녀주임. 그게 어찌 제 눈에 간고토로 보유?
1: 그렇지.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2: 간은 간자이고 고는 고치자이고 토는 토자이지. 이거 봐.
1: 그렇구나. 야 걔미 뒤에 숫자는 뭐입니까?
2: 그 숫자 뭐이겠어? 야 투자하네 하면 내자 이렇게 허망 퍼간 숫자지. 1330은 성냥.
1: 오야 많다야.
2: 많지 않고 그게 적은 숫자요? 그러니까 그 가져. 아 이거 말고. 내게 따줬어, 지게 따줬어.
1: 야, 아줌마이 나를 줄까? 내 이렇게 갖다 주겠지.
2: 그렇지, 내 쟤를 줬어, 쟤게 따줬어. 그 돈은 쟤 나를 줘야 되지. 아이, 그랬어?
1: 아, 정말야. 난 정말 다 아줌마이랑 마을 사람들 생각해서 해주는데 아줌마 참...
2: 이런 정말 하는...
1: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 변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2: 야, 변해보.
1: 이 글로벌 시대는 말인가요?
2: 아이고, 글로벌이나 아이고, 글로벌이요. 예? 시끄럽소. 야, 쟤네는 글게나 아니까. 야, 글로 벌어 먹으니까 쟤네는 글로 벌이 사람이고 나는 발로 걷어 정신없이 뛰댕김에 벌어 먹으니까 발로 벌이 먹은 사람이야.
1: 아스마이 요 글로 벌이란 건 이렇게 글로 벌어 먹는다 뜻이 아니고 이거니 말하자면이 하나의 외래어라서.
2: 아이고 시끄럽소. 무슨 놈이 외래어냐? 수다한 우리 말이 있는데냐? 하필이면 왜 외래어를 이렇게 싹싹 섞어가지고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게 만드는가 말이야. 아이고 싹거듯이.
1: 어디 갔어? 성명인데?
2: 내 일해야 돼.
1: 아스마!
2: 어째려?
1: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아스마! 내 지금 내 혼자 쫓아오고 이랄까?
2: 걔네 쟤 쫓아오고 하는 일이...
1: 아니지! 아스마이를 포함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2: 걔는 게 어째 다 같이 잘 살아 알지는가
1: 뭐. 그러니까 내 애 투자하러 온다니까. 오늘도 아스마이를 특별히 이렇게 초청했는데 아스마이는 어찌면 이렇게 내 마음 한다도 몰라서 계속 이렇게 삐뚤어 소리만 나가는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장 사람까? 얘 아스마이 씨 이렇게 하니까 얘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얘 계속 이렇게 나한테 못하겠어 너 공장은.
2: 그런데 뭐 무슨 그렇게 얼굴이 지지벌게 남의 막 화를 내매인겨. 알았어. 여지껏 무슨 여러 번 이렇게 뭐 진대 섞인 게 그저 마지막 한 번은 내 그저 쟤를 딱 믿어볼 테니까냐. 이번에 무슨 뭐 성사 못한 날엔 다시는 내 앞에 와서 그저 고치 자이고 토 자이고 간 자이고 그저 똥꼬치래 또 달란 날엔 내 정말 내 없다는 게 없다는 게.
1: 언니 못해 이런 얼마 쪘은가.
2: 아이고
1: 까마만.
2: 아이고 아이고 약간 아이고 약간 이거
3: 안녕하십니까.
2: 이거 무슨
1: 그 투자하러 오신다는 그 회장님.
3: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빨리 앉으세요.
3: 예예예.
1: 반가웠습니다.
3: 아이고
1: 반가워요.
3: 보통 농사 잘 됐구만.
2: 영양가 없이 기다만 딱 호풍채처럼 생겼었구만.
1: 저는 예 저 향에서 이 마을에 파견한 부녀 주임입니다.
3: 오, 예. 예, 예, 예.
1: 그리고 저분은 이 마을에서 음식 솜씨 최고인 장 아스마입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3: 아이고, 이거 참 반갑습니다.
2: 아, 예. 장 아스마였구만.
3: 아, 벌써 보니까 음식을 잘 나타났습니다. 예.
2: 예.
3: 그래서 내 이 마을이 우공에 슬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2: 아,
3: 예.
2: 드디어 예. 사기치기 시작합니다.
1: 아스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말 놓고 말하면 그서 소나 대신나 다 약수물을 먹고 자라.
2: 아 이거 봐 부녀 주임이 우리 마을 소들이 어디 그 약수물만 먹고 자라. 무공에 풀을 거서 돼지들이 그 능재라 콕콕콕 뜯어 먹고 소들도 그저 예. 무공에 풀을 거서 콕콕콕 뜯어 먹고 예. 이래 자라지.
1: 예 알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을이 있잖습니까. 예. 산나물이 거서 많은 나무 나고서 예. 여기를 보면 검치나물, 저기를 보면 고사리, 올리다 보면 어미장, 내리다 보면 도라지. 이 마을에서는 거서 먹지 못하는 풀을 가서 발견하기 힘들 정도 됩니다.
3: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예, 둬보세요. 예, 예. 저기는 새들이 있고 여기는 무슨들이
1: 예.
3: 있고.
1: 아, 그렇지. 예예예. 예, 예. 이분 길에 어떻게 뭐.
3: 그렇죠. 예. 그래서 얘, 예. 내 그 예. 우리 이 마을에다가 그 우엉의 식품 공장을 꾸릴까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 예.
2: 예. 완전 사기꾼이 올서. 저는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예, 100% 200% 아니 300% 500% 절대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예.
3: 예, 예, 예.
2: 회장님인지 무슨 님인지 한 가지 물어보겠소.
3: 예.
2: 예. 이번에는 우리 촌에 와서 무슨 거 싹 걷어가자고 이렇게 왔음도?
3: 아니 저
2: 물어보는데 다 이래요.
1: 이제 한 가구씩 투자하겠다 해놓고는 실행하지 않아서 예.
2: 소식이 이래. 없지 뭐 소식이.
3: 아, 예 알만합니다. 아, 저 사람 사는 것이 다 한 가지죠. 뭐 사기꾼도 있고 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1: 정말 그렇게 예.

0: 회장님은 저 위에 계신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1: 제가요?
0: 예.
1: 보자 한 20년 제 아이도 한 18년쯤 됩니다. 예.
0: 오야 그렇게 오래? 근데 어째 우리 연배 말투는 하나도 변했습니까?
1: 아, 내 고야 연배인데
2: 바로 이렇게 고야라면서리 사기치지 뭐.
1: 또 뭡니까? 저희 장독구 볼까요? 장 생각이 좀 나는데 장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0: 됐다. 아,
2: 이거 봐, 예. 이거 봐. 제 어째 그 장독구 다치자 그래요? 저 이거는 아이 저 회장님.
1: 예.
2: 저 영화 구경할 때 구경한 다음에 표를 끊 숨도 아니 뭐 구경하기 전에 표를 끊고 구경함도.
1: 네? 아니 이건 무슨 말인지? 아, 응당초 돈을 내고 입장권을 싸가지고 구경하지요?
2: 바로 순서 거기지 뭐 얘.
1: 예.
2: 그러니까 내 장맛을 보기 전에 그런 맛보는 값을 내야.
1: 어? 아, 알만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그래야 되죠.
2: 예, 예.
1: 자, 그러면 내가 저 100원짜리 한 장 드릴게요.
2: 오. 이거는 맛을 보는 데 비하면은 넘쳐난 가격입니다. 우리 전 사람들 이렇게 막 뜯어 안 먹습니다.
1: 예?
2: 그래서 아, 그럼 1원 내면 되겠습니다. 예.
1: 아니 저 10원 받으세요.
2: 아이 절대로 해야 됩니다. 1원은
1: 1원 잔도 예. 있는가? 아 여기 한 장 있구만. 저 그럼 자.
2: 예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지.
1: 예.
2: 따라 없어.
1: 아 예. 아유, 그 향기로웠습니다. 예, 예. 아니, 한 번 더 먹어봐. 이야,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맛이.
0: 여장에다 예. 시래기 돼지고기를 팍팍 썰어서 푹엮고 보글보글 끓이다가 얘 거기다가서 풋고추를 쏭쏭 썰어서 탁 집어넣으면 사 지나간 사람들도 그저 냄새 좋다고 들어왔은 거죠. 각들이 풀어에 치고 먹어주는 게 회장님도 전하게 드셔보시오. 주게 줄겠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야, 그래서 내 예. 일거당이다. 무공의 식품 공장을 꾸릴까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
2: 아, 예. 그랬습니까?
1: 예.
2: 아, 그러니까 회장님은 어릴 때부터 이 장맛을
1: 그랬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장맛을 그래서 계속 맡아왔습니다. 예.
2: 아, 어릴 때부터 잡사봤다.
1: 예.
2: 그 말씀이지.
1: 예. 이 드레방 마을이 우리 내 고향입니다.
2: 예. 예.
1: 그래서 예. 그때 저 앞집에 원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할머니 장맛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 장맛이 바로 그 할머니 장맛과 똑같습니다. 예.
0: 막 그 할머니 손녀 저부인데. 예.
1: 어?
2: 네, 그 원할머니 손녀.
1: 어? 아, 니 저 장광자, 니 광자제.
2: 광자 얼씬다.
1: 야, 니 어째 그 불필이 불던 그 삼촌 생각이 안 나냐?
2: 불필이로 불던 삼촌이?
1: 어렸을 때가 좀 불필이 불어달라고 절절절 따라다니겠지 뭐야?
2: 물새다리 삼촌이?
1: 오!
2: 물새다리 삼촌이?
1: 아 맞다
2: 어마 물새다리 삼촌 이게 몇십 년 만입니까?
1: 진짜 반갑다야.
2: 아니 그런데 어째 물새다리 삼촌이 이렇게 비계 창골로 변했을까?
1: 어? 그저 외지에 가서 사업한다고 그저 맥주에다 그저 두루두루 이렇게 퍼먹을까 이렇게 비계 창고 되더라.
2: 아이고 삼촌이 절대 근심 마셔. 이제 얘 우리 촌에 와서 매달 이렇게 푹 묵다 보면은 유기농 신체 무공해 신체로 싹 바뀐단 말입니다.
1: 정말 그렇게 될까?
2: 예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아이고
1: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2: 예.
1: 야 나는 너네 집에 이 장맛을 몇십 년 동안이나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외지에 가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내 건강을 책임지지는 못했다. 내 이 두 눈은 항상 우리 고향이 고향 산천이 이 모조모를 그리면서 내 마음은 항상 이 고향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큰 마음을 먹고 우리 마을에 있는 특산물과 농산품으로 그저 무의 음식 공장을 꾸려가지고

0: 어? 그 저 된장 과자, 된장 사탕 이런 무공의 식품 공장을 꾸리자고 결정하고 왔다.
1: 이게 진짜인가?
0: 진짜다, 진짜다. 네 만약에 우리 공장이 기술 고문으로 대준다면 내가 네? 응, 오늘 저리 니하고 합동서를 쓰고 보증금까지 널 다 주겠다. 동의되냐?
1: 어, 삼촌,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삼촌이 정말 진짜지예?
0: 정말이다. 응.
1: 야, 내 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땅에다 이렇게 발톱을 꺾고 농사지리해서 된장만 두고 고추장만 두고 간장만 두고 해도 투자자들은 와서 투자하네 하고 퍼갔지. 삼촌처럼 이렇게 진짜 무공의 식품 공장 안 치잔 사람은 처음입니다.
0: 그러니? 예. 야, 이거 보고 여기다가 네 이름을 써라. 여기다. 어.
1: 삼촌이 이게 진짜지?
0: 진짜다.
1: 분여점이 이게 제 말하든 정말이 정말이지야. 삼촌이 내 저 우리 울 안에 있는 장독들은 다 내놓을 테니까 우리 무공의 식품 공장을 잘 꾸려가지고 잘 살아보기셔. 잘 살아보기셔.

고향의 민들레꽃은 봄바람에 살랑이면서 오가는 길손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바래웃습니다. 금경강성 감옥사시의 김광일 씨는 용정시에 있는 친구 김용매 씨가 항상 행복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한다면서 노래 내 고향 민들레꽃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도문시에 있는 리룡일 씨도 친구 박덕봉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고향 음식이 아닐까요? 영정시의 김민철 씨는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며 좋다는 재료는 다 써가면서 만들어봤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어려웠던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손맛이 자식들을 지켜주었기에 다섯 남매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지금도 건강하게 계시기에 어머니 손맛이 생각날 때면 수시로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김민철 씨가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사랑의 멜로디를 보내드립니다.

향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의 조화는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봄의 싱그러움은 푸르름으로 짙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또 하나의 역경을 뚫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마음의 행복문을 활짝 열어줍시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장관이 소화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쯤이면 가족들과 친인들과 마주앉아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시겠죠? 지난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는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의 소리가 있죠. 이어서 노래 고향의 떡내 소리를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새해도 어쩌면 긴 여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기억만 쌓고 싶지만 뜻밖의 사건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힘이 들어 멈추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는 낯선 곳으로의 여행. 그럴 때 믿을 만한 건 나와 잘 맞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 서로 토닥토닥 좋은 거 같이 보고 힘든 건 나누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볼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달도 별도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향기님, 금선이님께서 허응을 해주셔서 저마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며 네, 우리의 몸을 돌보면서 심신을 건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인생의 정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성클럽은 림순자 작가님의 글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찬원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최서천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 클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야, 이건 언제나 환영이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림순자 작가님의 작품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이라는 작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좌우명은 네, 뭔가요? 네, 참 알고 싶습니다. 뭐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러고 보니 나의 인생 좌우명이 뭔가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어릴 때는 내 아이들과 서로 졸업할 때쯤이면 다이어리를 주고받으면서 뭐 나의 인생 좌우명 하고 적었는데 오랫동안 이런 나의 인생 좌우명에 대해서 안 해본 것 같아서 정말 나 부끄럽습니다. 네, 오똑이 정신이란 작품이 준비됐는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온 작품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힘겨운 시간 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순간을 이겨내는 힘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 림순자. 나의 인생 좌우명은 오똑이 정신이다. 오똑이의 특기는 넘어뜨려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똑이는 굴하지 않은 용기와 끈질긴 의지의 대명사다. 오똑이처럼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에 끝까지 도전하고 끈질기게 해낸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때 그 시절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던 우리 세대들은 닥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아무거나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이었다. 밖에서 실컷 뛰놀다가도 해가 지면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줄인 배부터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학교 갈 나이가 돼서는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부모님이 숙제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공부에만 열중하면 됐다. 그때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챙겨주는 대로 먹고 입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차려질 법한 아주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없었다. 우리 어머니는 34살 꽃다운 나이에 청상 과부로 됐다. 원래 지병으로 몸져 누워서 꼼짝 못하고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돼 생사의 기로에서 헤맸다. 우리 5남매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빛은 아직도 나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처럼 박혀 아프게 한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하나 고아 못지않은 생활을 했다. 별과 달을 보면서 빨리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하루아침에 장성해 어른이 되는 꿈도 수없이 꾸면서 시궁창 같은 동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어른의 살뜰한 보살핌 없이 살다 보니 엎어지면 일어나고 또 엎어지면 또 일어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 그것이 본의 아니게 성격으로 굳어졌고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끄떡하지도 않게 됐다. 다사다난했던 동년을 나는 오똑이 정신으로 버텨냈다. 나는 오똑이로 성장해 청춘을 맞았다. 자고 깨면 피가 펄펄 끓어번져 무엇이든지 별 생각 없이 과감하게 도전했다. 도전해서 실패하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몰부를 가리지 않았다. 잃을 것 없으니 무서운 것이 없다란 말이 꼭 나의 처지를 두고 한 말 같았다. 실패를 해도 나는 젊고 건강하니 활력이 넘치고 사유가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한 이상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느 선배가 사업에서 성공했다거나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별로 부럽지 않았다. 나도 언젠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 나는 자나깨나 돈 벌 공리만 했다. 자연히 몸은 쉴 틈이 없이 바삐 움직여야만 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작정 행동에 옮겼고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섭취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렇게 오똑이의 정신으로 강행군을 하며 나는 앞만 보고 달렸다. 30살의 직장을 때려치우고 어려서부터 쌀 장사를 해오던 할머니한테서 익힌 재간으로 돈 한 푼 없이 장사를 시작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딱 그랬다. 처음 3년간은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했다. 그렇게 번 돈을 장사 밑천으로
가게를 차렸다. 가게를 차리고 3년간은 밥 대신 누룽지를 싸들고 고추장에 오이를 찍어 먹으면서 4박 5일 달리는 기차에 앉아 복건성, 광동성으로 물건 구매하러 다녔다. 6년이 지나 가게 하나를 더 차렸고 나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장사한 지 10년 만에 30평방미터의 작은 집에서 벗어나 지하 창고에 넓은 마당을 가진 100평방 되는 집도 마련하고 더 이상 자금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장사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연길에서 10여 년간 장사를 하고 나중에는 절강성 의호시 소상품 시장으로 진출해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을 하게 됐다. 그동안의 장사 경력을 간추려 적으면 고작 몇 줄이 된다. 모두들 내가 리력만큼이나 장사를 아주 쉽게 한 줄로 생각하겠지만 장사의 길에는 순풍에 돛단듯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절강성 의호시에서 장사할 때 일이다. 한 번은 시장에서 슬리퍼 한 짝을 들고 우리 가게 옆을 지나가는 외국인 상인을 보고 먼저 인사를 했더니 무척 반가워하면서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회사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전체 참가자들의 단체복을 맞추는 걸 자신이 맡았다는 것이다. 모자부터 신발까지 로고는 모두 같아야 하되 각 팀이 구별되길 색상과 디자인은 다르게 나와야 한다면서 운동복이랑 모자는 차질 없이 다 주문했는데 신발 공장을 마땅한 데 찾지 못해 헤맨다고 했다. 총 2만 5천 컬레를 16가지 색상에 16가지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 어디든 그 주문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각일각 다가오고 오더를 받자고 하는 데가 없으니 그 상인은 불가마 속에 든 개미 마냥 안절부절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다. 하긴 신발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디자인당 주문 수량이 3천 컬레는 돼야 공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총 2만 5천 컬레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디자인을 뽑으라고 하니 다들 시큰둥해했던 것이다. 그 상인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모르고 덜컥 모자와 운동복을 생산에 맡긴 상태여서 물릴 수 없고 또 신발을 맞추지 못하면 모자와 운동복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납품해야 할 날짜는 각일각 다가오고 신발은 아직 공장도 못 찾았으니 그 속이 오죽했으랴. 속이 타서 제가 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다. 그의 고충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거래하던 공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람은 나의 외국인 친구라고 말하면서 꼭 도와줘야 한다고 쇠기를 박았다. 나하고 몇 년을 거래한 공장이어서 차마 거절은 못하고 대신 이번 주문을 받음으로써 공장이 안아야 하는 경제적 손실부터 려고 했다. 한번 색상을 바꿀 때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기계를 전부 씻어내야 하는 등 세부까지 일일이 말하면서 어느 정도의 공장 손실을 감안해 준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으니 그 방면은 내가 잘 얘기를 해서 가격을 좀 올려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상품의 질량과 시간은 꼭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는 상인한테 이 주문으로 인해 공장에서 안아야 하는 손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는 미봉해줘야

사위가 글쎄 슬리퍼 짝을 연결하는 비늘끈에 상표를 넣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다. 상표가 없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더러 물건이 출국할 수도 없다. 이튿날이면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복권에는 공장에서 상표를 붙여와 다시 넣는다 해도 시간상 불가능했다. 다 된 밥에 잿가루가 날아든 셈이었다. 나와 그 외국인 상인은 발을 동동 굴렀다. 당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상표를 찍어 오겠는가 하는 것이 큰 난제였다. 그래도 방도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나는 무작정 오토바이를 몰고 의오시에 있는 큰 무역회사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가 유럽에 물건을 내보내는 어느 한 큰 무역회사 간판을 보고 무작정 찾아 들어갔다. 나는 그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다. 나의 고충을 듣고 나서 그들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처지가 너무 딱해 보였던지 모여서 상의를 했다. 한참 후에 책임자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그들은 한시 급한 눈앞의 불부터 꺼주기 위해 컴퓨터로 상표를 직접 설계해 의오시에 있는 거래처 인쇄공장에 바로 보내주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상표부터 인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척이 돼 몇 시간 만에 나는 신발 상표를 손에 받아줄 수 있었다.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럽던지 나는 음료수 다섯 박스를 사들고 들어가 그들 한 명 한 명과 펑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는 인력시장에 가서 노동자 20여 명을 데려다가 상표를 신발에 끼워넣고 다시 포장하게 했다. 전신 망고 끝에 무사히 제 시간에 납품할 수 있었다. 외국인 상인은 너무도 기뻐서 나의 손을 잡고는 정말 림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다른 장사꾼들은 번거롭고 큰돈 떨어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모두 외면했었는데 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지나온 추억이라 지금은 재미나는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정신이 다 아찔해 났다. 살면서 매번 일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인생 좌우명인 오똑이 정신을 떠올리며 해결했다. 오똑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그저 허황한 꿈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도 오똑이 정신을 계속 인생 좌우명으로 삼으려고 하니 말처럼 쉽지는 않다.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보니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온다. 무엇이든 시작한다는 자체가 두렵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두렵다. 머릿속에 온통 두렵다는 생각뿐이니 감히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겠다. 그래도 나의 사전에는 후퇴란 없다. 인생 좌우명인 오똑이 정신을 살려 책을 보고 글 쓰는 일에 도전하련다. 분투하다 보면 고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네, 이상은 림순자 작가님의 글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힘내세요 라는 이 노래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만약 무언가를 도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앞서거나 어려움이 닥쳤다면 힘을 내보세요.

오뚜기 정신. 네. 어떠세요?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은 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오뚜기 정신이라면 거목에도 꽃이 피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힘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분히 풍기는 좋은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거목에도 꽃이 피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는 이 멘트가 감명 깊게 다가오네요. 그래요. 오늘의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작품들을 읽다 보면 저 또한 네, 많은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더라고요. 거목에도 꽃이 피는 날. 네, 분투하다 보면 거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오겠죠. 네, 이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분투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빛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분투 끝에 아무도 꽃필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시든 고목에도 새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거목 같은 순간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이 그런가요? 오늘 오뚜기 정신을 좌우명으로 삼은 작가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의 분투가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그 과정 자체가 미래의 꽃을 위한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곳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꼭 꽃은 피어납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요즘 시대는 조각 지식, 자투리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때죠. 필요한 건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으로 얻는 건 자투리 지식이 불과하죠. 그것만으로는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되 이를 또 걸러내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과 사유의 근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식과 사유의 근력. 다시 말해 자기만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조각난 자투리 지식도 반짝이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투리 지식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투리 지식이 보물이 되도록 사고의 능력을 키우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김동진님의 수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갈피에 피어난 아메꽃.

수억의 갈피에 피어난 암의 꽃 김동진. 나는 할머니를 아미라고 불렀다. 방안과 표준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짝에 바지 시절에 남들이 아미라고 하니 따라 부른 것이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아미라는 이 호칭은 나에게 있어서 머리에 서리발이 허옇게 내린 나이에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생활 언어로 되고 말았다. 어쩌면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말 속담이 나의 이른 경물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히도 도덕과 품성의 잣대를 갖고 논할 나쁜 버릇은 아니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어쩐지 아메라는 말이 할머니라는 말보다 번지기 쉬웠고 모름지기 더 친근하게 느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있어서 아멘은 엄마보다 더 가까웠고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존재였다. 동북해방 초기, 그것도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고 없는 집에서 아멘을 모시면서 젖먹이 나를 키워야 하는 엄마의 삶은 말 그대로 째지게 가난한 고생살이었다. 소멸한 여자의 몸으로 밭갈이부터 탈곡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말이다. 부녀받은 한무 푸난 한전을 다루기 위해 품앗이를 해야 하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아매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녀야 했다. 그때로부터 난 아매와 떨어질 수 없었다. 아매가 업어주고 아매가 밥을 먹여주고 아매가 잠을 재워줬다. 이렇게 나는 자나깨나 아매밖에 모르는 마마보이가 아닌 아매보이로 됐다.

암에 떠한 이 응석동이 손자를 끔찍하게 아껴주셨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뒤 무소식인 집안에서 거부간이 힘겹게 살면서도 이 작은 생명이 유일한 희망이었겠으니 그럴 만도 했으리라. 정말이지 나는 아메의 잔등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를 대신해 아메가 나를 어버키웠다. 그러다 보니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다음해인 1950년 만 6살인 내가 아메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함께 놀던 큰애들이 모두 책가방을 메게 되자 난 무리를 잃은 외기르기가 됐다. 그래서 떼를 썼다. 무조건 나도 책가방을 메겠다고 생떼를 썼던 것이다. 나의 떼지를 당해낼 수 없었던 아매가 나를 업고 학교에 갔는데 등록하는 선생님이 이름을 적으면서 몇 살이지? 하는 물음에 7살 하고 대답했다. 결과 한 살이 어리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집에 돌아온 난 밥도 먹지 않고 멘붕당에 들여누워 발부둥을 쳤다. 그때 한마을에 사는 전씨 아지미가 지나가다가 달래면서 자기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다음날에 같이 학교로 가자고 했다. 다음날 그 아지미가 나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제 7살이라고 말한 건 만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버전이 알면서도 왈패라고 소문난 그 아지미의 성화를 이길 수 없어 받아주기로 승낙했다. 떼질이 사촌보다 낫다고 드디어 나는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아이들과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됐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매의 근심을 들어주지 못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큰 길을 건너 한참 가야 하는데 애가 어떻게 혼자서 다닌단 말이오. 근심이 태산 같은 아매는 아침마다 학교 대문 앞까지 나를 어부다 줬고 하학 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업고 왔다. 그렇게 나는 아매에게 업혀 영아년 제7고 제13 완전소학교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야 다른 애들에게 놀림을 당할까봐 더는 아매한테 업히지 않았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김동진님의 수필 추억의 갈피에 피어난 암의 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진님의 수기 추억의 갈피에 피어난 암의 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간혹 생일집이나 잔치집에 가게 되면 맛을 보라고 권하는 사탕이나 과주를 허리춤에 감췄다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줬다. 왕복 20리를 통각하던 저승 시절,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나의 손발을 당신의 품에 넣어 녹여주었고, 밤이 깊도록 눈에 젖은 신발을 말리느라 부엌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한 푼이라도 모아 내 학비에 보태겠다고 여름이면 질경이 씨앗을 훑으러 다니고, 겨울이면 가만히 날로 쓰이는 새끼를 꼬느라 밤을 패다가 너무 고나여 그 자리에서 새우삼이 들었던 내 아내. 가난을 이고 사는 아내의 삶은 말 그대로 고달프고 괴로운 삶이었건만, 그렇다고 언제 한번 고생스럽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정한 세월은 이른 아내를 몹시 괴롭힌 적이 있었다.

자연재해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어느 해 8월 아내는 집안의 배고픈 사정을 조금이라도 돌려세우기 위해 이웃집 아내와 같이 먼 길을 떠났다. 돌피 이삭을 훑으러 간 것이다. 금방의 논에도 참돌피가 있었지만 약삭빠른 사람들이 선손을 써서 다 잘라냈기에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던 차 동경성에서 서쪽으로 30리쯤 가면 무연한 석강판이 있는데 거기에 개돌피가 가득하다는 풍문을 듣게 됐던 것이다. 석강판이란 경박호 화산 폭발 시 흘러내린 용암이 시나브로 냉각되면서 반듯하게 굳어진 일망무제한 현무암 지층이다. 거기서부터 경박호까지는 인가를 찾아볼 수 없는 모인 지경인데다가 수직으로 뚫린 함정이 가득해 걸음마다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고상이었다. 내가 이 지역의 자연 환경에 이만큼 익숙한 것은 훗날 애들을 데리고 도보로 이 석강판을 지나 경박호 구경을 간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라 먼지가 쌓인 돌틈에 껑충한 개돌피가 가득했다. 두 아매는 그것을 훑는 재미에 배고픈 줄도 맥이 드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밤이면 낮에 미리 봐둔 깊지 않은 동굴 속에 들어가 간 감자와 강냉이를 구워 때를 애우다가 목이 마르면 돌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마셨다. 뱀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사흘을 보냈다고 한다.

아내는 이렇게 홀튼 돌피를 마대에 담아 등에 지고 보자기에 담아 머리를 이고 또다시 지친 다리를 끌며 30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무서운 기아를 넘기고 유한 아매의 헌신적 고토의 길이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아매의 고생으로 마련한 10대끈 되는 돌피쌀은 쌀알이 금쌀악보다 더 귀한 세월에 더없이 소중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는 드디어 고등을 졸업하고 시골에서 2년간 농사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푼짜리 월급쟁이로 됐다. 문학을 지향하면서 쓴 글 몇 편이 간행물에 실린 것이 미천이 되어 시골 중학교 저수넘은 교원으로 초빙됐는데 첫 달도 이미 30원 50전이었다. 나는 그 돈을 엄마에게 드렸는데 엄마는 내가 처음으로 드린 돈에서 절반을 갈라내어 회색 털실을 사다가 아매의 털실 자켓을 떴다. 사실은 온 마을의 아매들이 진작 입고 다니는 털실 자켓트가 그때까지 우리 아매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가난에 쪼달리던 당시 우리 집 형편이었다. 색소를

일곱이나 되는데 든든한 조동댁이 없는 데다가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생산대 빚이 제일 많은 집이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아내에게 털실 자켓을 입혀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엄마가 떠드린 털실 자켓을 입던 날, 아내는 자켓을 두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구, 오래 사니까 선자덕에 이런 걸 다 입어보고 어버 키운 값을 받았구만.

다음에는 그것을 어버키운 값이라고 했다. 털실 자켓 하나가 키운 값이 된다는 건 어림도 없는 말인데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는지 오늘따라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암의 생각에 잠기면 잊지 못할 또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바로 내 결혼식이다. 헌사를 치르게 됐는데 학교 지도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 것을 수리하라면서 결혼식은 레싱만 하면 되니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정신에 립각하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멘은 몹시 노여워했다. 세상에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내가 아글타글 살다가 손자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이런 희사에 맹물을 떠놓고 맞절만 시키란 말인가. 난 나라로부터 그런 최고 지시를 못 들었네.

평소에 말씀 한마디 없이 조용하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학교 지도부에서는 한참 주저하다가 그저 절약하면서 간단하게 치르라는 말만 했다. 아무튼 이런 아내가 있었기에 내 잔치날의 신부는 고추 물린 닭을 구경할 수 있었고 간소하게나마 헐레상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다. 아내는 한 생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으로 살았지만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삶의 준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식하지 않았다. 저밭에 가라지를 담지 말거라.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네라. 이것은 겸손함과 허심함으로 행실을 단속하라는 아매의 간곡한 가르침이었다. 이런 아매가 눈을 감은 것은 1981년 3월이었다. 그날도 아매는 동생네 아이를 업어주다가 잠깐 누웠는데 그런 모습으로 영영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아매는 이렇게 유언 한마디 없이 79세를 일기로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다.

한생을 비단 마음으로 사시더니 마지막 길도 곱게 가셨구만. 이 근실로 보기 드문 허상이라니까.

나를 포함한 송군 넷에 증손 다섯이나 어복 키우고 잠깐 허리쉼을 한다고 누웠다가 그대로 영영 잠이 드신 내 아내. 어찌 젊은 여인만 꽃이라 할 것인가. 아내도 정녕 꽃이었다. 한 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꽃, 남을 해칠 줄 모르는 꽃,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남과 다투지 않는 꽃, 사나운 빗바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줄 아는 외유 내강의 꽃. 일자 무식이었지만 당신만의 삶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향기로운 꽃이었다. 내 나이 여든이 되었어도 그리워서 다시 불러보는 내 아내 꽃이여. 색이 바래지 않는 내 인생의 갈피 속에 곱게 피어있는 내 아내 꽃이여.

네, 소녀를 위한 몸돌봄 안내서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걸 찾으렴. 그건 단순히 내가 좋아하거나 재미있는 것과는 달라. 그걸 하고 있으면 나다움에 가슴이 뿌듯해지고 스스로가 좋아지는 일, 그걸 찾아야 해. 조금 힘들어도 견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일 말이야. 우리 마음속의 라침반은 우리를 생각하고 탐험하게 이끌어.

네, 내가 나다움을 찾는 것.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다움은 한순간에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쉽고 어려운 여러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일인데 지치거나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생산성까지 저하지는 일이라면 그 속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나침반이 숨어 있습니다. 내 나다움은 우주의 하나뿐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으시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람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로 지방 간 협력 심화가 이번 방람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로 방람회 기간 개최된 제6회 중로 지방 협력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차원의 실질적 협력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로 무역 협력은 강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간 협력도 꾸준히 심화돼 남북 연계, 동서 상호 보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다 차원의 지방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며 지방 간 협력은 중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중국 흑하시 주해시와 러시아 블라고베 셴시크시, 니즈니 노보고르드시, 유즈누 사할린스크시가 양국 5개 도시 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흑하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 셴시크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방담회 기간 개최된 용강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무역협력 홍보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산업, 가공무역 등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정밀한 연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흑하 전시구역은 중로 쌍둥이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도로, 삭도, 수운, 관로가 집결된 국경통상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지위와 무역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흑하분구관리위원회 왕건 상무부 주임은 2019년 승인받은 이후 흑하분구는 이미 중로 국경 간 협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중로 무역협력의 선도지역이

자, 시범 지역열 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힘을 주고 상생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람회에는 국내 성, 직할시, 자치구, 전시구역이 마련돼 동서남북 각지의 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남방 지역의 대러시아 협력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기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부대표는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해 러시아 기업과 중국 거대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시트립 요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 호랑이 공원, 할빈 극지 공원, 주황대가, 태양도 풍경구,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오로,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성의 한랭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노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5일절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띠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 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곡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에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단오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행진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1: 가자, 덕강아, 우리 집에 가서 놀자.
2: 아니, 난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
1: 가자,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0: 행진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팔을 당기며 그를 집으로 끌고 갔다. 덕강이 생각과는 달리 행디 어머니는 매우 상냥하였다. 모순꾼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아주 친절하게 그를 대하여 주고 기어이 붙들어 밥까지 먹여보냈다. 물론 덕강이는 그 어떤 일도 어머니를 속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행디네 집에 자주 다니며 저녁에 같이 공부하였다. 행디도 덕강이네 집에 늘 다녔다. 일요일이면 행디는 덕강이를 도와 산에 가서 땔나무도 주워오고 어머니를 도와 잔일도 했다. 어머니도 이 천진하고 예쁜 처녀애를 몹시 귀여워했다. 저녁이었다. 나무 우초리에 걸려있는 하얀 딸은 수은같이 부드러운 빛을 창문으로 집안에 뿌려주었다. 창문 유리의 서리꽃은 은실로 수놓은 꽃 손수건같이 류달리 보기 좋았다. 행디와 덕강이는 손으로 창턱을 짚고 뜨락을 내다보고 있었다. 방은 그닥 크지 않았다. 집안에는 도서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벽돌 구두리 있었다. 장방형 탁상 위에는

0: 눈악은 아직도 벌겋고 얼굴에는 눈물 자욱이 얼룩지어 있었다. 14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1: 너의 집은 참 부러워. 수연 언닌 남자들과 같이 총을 쏘고 수자는 나보다 더 일을 잘하지. 덕견이와 만자는 착한 애들이고 또 너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씨 묻어나냐. 나는 너의 어머니가 제일 좋더라. 어머니 곁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까지 까맣게 잊어버려. 우리 어머니와 누나도 널 좋아한단다. 나도 널. 독강아, 그만해.
0: 행진은 제 생각에 골똘하였다.
1: 어쨌든 난 너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
0: 이렇게 말하며 독강이 곁에 바싹 붙어앉았다. 독강이는 자기의 딱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 불쑥 이렇게 물었다.
2: 행디야, 너 밤에 여기서 혼자 자면 무섭지 않아?
0: 행디는 다시금 얼굴이 상기되어 말했다.
1: 무서워. 무섭고도 답답해 죽겠어. 버려마, 금방은 이렇게 많은데 사는 사람은 몇이 되니? 너희 집처럼 여럿이 재미있게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않아?
0: 독강이는 입을 두 번 놀렸으나 말이 없었다. 이렇게 간단한 물음이지만 대답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그는 행디가 이 집을 싫어하고 자기네 집을 좋아한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이것을 단순한 두 감정의 대비가 아니라 더욱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점에 대해선 행디는 애당초 생각도 못 가졌고 독강이도 어렴풋이 감촉했을 뿐이다. 독강이는 여기에 무슨 지치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적당한 말을 찾아 대답할 수 없었다.
1: 너 말해봐. 그렇지 않니?
0: 행디는 진지한 얼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독강이는 잠깐 생각해보고 나서 행디의 물음을 피하여 입을 열었다.
2: 난 좋은 사람에겐 가난한 집이 부잣집보다 더 나은 것 같아.
1: 그건 왜?
2: 아, 그건 나도 당장은 모르겠어. 네, 이제 강동지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0: 덕강이는 행디가 계속 괴로워할 것 같아서 말머리를 돌렸다.
2: 행디야. 응? 넌 백선생이 그립지 않니?
1: 왜 그립지 않겠니? 백선생이 여기 계실 땐 밤에 나를 동무해줬는데 그만 가버렸지.
2: 백선생이 떠나간 지도 1년이나 됐어. 어디 갔을까?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줬는데 그는 아는 것도 정말 많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수태 알려줬지. 언제건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어.
1: 그러게 말이야. 아무 때건 그 선생처럼 좋은 선생에게 배웠으면 좋겠어.
0: 행디는 그리움을 금치 못해 하며 말했다. 한동안 학과를 복습한 뒤 독강이는 행디네 집에서 나왔다. 때는 벌써 밤중이었다. 그가 중간문을 나섰을 때 그림자 하나가 얼른 하였다. 그는 왓들 놀라 급히 물었다.
2: 누구야?
3: 나야.
0: 그 그림자는 천천히 독강이 앞으로 걸어왔다.
3: 덕강이로구나.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나? 내일 학교에 가야 해.

0: 흑강이는 궁 선생님 것을 보자 이상스럽게 생각되어 물었다.
1: 선생님, 밤이 깊었는데 어디 가나요?
2: 나 말이냐. 난 좀 급한 일이 있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어.
0: 궁선이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덕강이는 행비에게 그의 아버지가 며칠째나 이뚜락에서 자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그에게 알려줬다.
1: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이뚜락에서 쉬지 않아요. 잘못 왔어요.
2: 난 몰랐지.
0: 궁선이는 되돌아서 나오는 척 하더니 덕강이가 멀리 사라지자 이마에 식은 땀을 훔치고는 나직이 욕을 하며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행디 어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그의 가슴은 세차게 들뛰었다. 장세화의 일이 왕간지에게 발각된 후 그는 놀란 데다 겁도 나고 창피스러웠으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고통 속에 못해기며 온종일 문 밖에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다. 장쇠가 떠난 후 요 며칠간은 생각할수록 겁이 나서 밤낮 장쇠를 근심하였다. 그는 장쇠가 길에서 위험을 만날까 봐 가슴을 조였다. 왕장쇠는 왕간지의 분부대로 촌장 덕수나바이를 찾아가서 왕간지 누이 집에 작은 꾸레미를 전해주러 간다고 말하고 서산 마을에 가는 통행증을 떼었다. 왕간지는 제 애비가 죽을 때 남겨놓은 몇 가지 귀중품들을 자기와 누이가 나눠 가지게 됐는데 이때까지는 줄곧 자기가 간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세월이 어수선하여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누이에게 차려지는 몇 가지는 보내줘야겠다고 말했었다. 자기는 학교일이 바빠서 짬을 낼 수 없기에 장쇠가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장쇠에게 귀중한 물건이므로 길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절대로 남들이 눈치채서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나서 일이 잘 되면 잘 보답해 주지만 만약 조심하지 않고 사달이 나면 용서치 않겠다고 했다. 행디 어머니와 왕장세는 그 꾸리미 속에 왕간지가 같은 무리인 내부를 통해 도수에 있는 상급한테 보내는 비밀 편지가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지만 행디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겨우 노릇을 하는 왕간지 매부는 부자였다. 그런데 왕간지가 왜 하필 이런 때에 물건을 그들한테 보내는가? 왕간지가 말하는 류가 믿음성 있는가? 두 겹, 세 겹 깐깐이 포장한 그 귀중한 물건, 그것도 왕장쇠한테 절대 이를 그르치지 말라고 거듭 신신당부하는 귀중품을 왜 본인이 직접 가져가지 못하는가? 학교 일이 정말 그렇게도 바쁜가? 행디 어머니의 생각은 왕간지가 집에 돌아온 뒤에 이상야릇한 행동으로 잇따졌다. 왕간지는 이따금 려석연과 궁선이를 데려다가 문을 걸고 술을 마시며 쑥덕거린다. 왜 그렇게 할까? 이번에 왕장쇠를 심부름시킨 데는 무슨 말 못할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왕간지가 정말 눈이 맞는 여자가 있어서 자기를 꺼리는가? 왕장쇠를 시켜먹기 위해 장쇠와 자기를 용서해줬는가? 그는 장쇠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칼자루는 왕간지가 틀어지고 있으니 그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왕간지가 수만 틀리면 자기와 장쇠 그리고 사랑하는 행리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를 일이었다. 제발 왕간지가 나쁜 심보를 품지 않고 자기네들을 해치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자기와 장쇠는 남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운명이 마련해준 나날을 보낼 수 있지 않는가?

0: 갈피 없는 생각에 실마리를 풀어나가던 행디 어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미칠 듯이 기뻤다. 틀림없이 장쇠가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잖으면 누가 야밤 상경에 찾아오겠는가. 기쁨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반짝거렸다. 그는 이불을 활짝 젖히고 급히 달려나갔다. 창문에 검은 창가림을 쳐놓아 집안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 당신이 돌아왔구만요.
0: 행디 어머니는 창기운을 맞받아 앞으로 덮쳐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두 팔을 벌려 속옷만 입은 그를 꼭 끌어안았다. 침묵이 흘렀다. 행디 어머니는 상대방의 몸에서 뿌리는 창기운이 자기 몸의 온기를 몰아갔을 때에야 미친 듯한 격정 속에서 다소간 진정되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순간도 멈춤없이 자기 팔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만 봐도 장쇠가 아니었다. 기름이 찰찰 흐르는 긴 머리칼이 손에 닿았다. 그는 정갈한테 쏘이기라도 한 듯이 꽥 소리쳤다.
1: 누구야? 누구야? 어? 이 더러운 물건자! 썩 물러가!
0: 그는 급히 몸을 비틀어 뽑고 공포와 분노에 차서 어둠 속에 그림자를 쏘아보았다.
2: 논에 앉아? 내가 머슴꾼보다 못하단 말이야?
0: 그놈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소리에 행디 어머니는 온몸이 오싹하였다. 그는 갈린 목소리로 외쳤다.
1: 비켜! 내 금방은 어쩌자는 거야? 사람을 모르겠다!
0: 그놈은 꿈쩍도 하지 않고 쌀쌀하게 내쏘았다.
2: 좋다! 놀라라! 응? 가자! 말 간부들한테 가자! 강영철을 찾아가자 말이야! 난 두려운 게 없다만 맹로가 되건 무슨 죄를 씌우는가?
1: 뭐라고? 누가 맹로야?
0: 행디 어머니는 놀란 소리를 치며 구석 쪽으로 물러섰다. 그놈은 한 발 쏙 나서며 말했다.
2: 누구냐고? 그래, 어느 놈이 서산 마을에 가서 여지껏 돌아오지 않았어?
1: 아니, 왕가치가 장쇠를 서산마을로 심부름시키니래 정말 못된 꿍꿍이가 숨어있는가?
0: 행디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며 재빨리 생각을 더듬었다.
1: 이 나쁜 놈이 날 놀려려고 이러는구나. 이놈은 이제부터 내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오늘은 날 어째 보려고.
0: 행디 어머니는 진정했다. 그는 구들에서 웃옷을 주워 몸에 걸치며 강경하게 말했다.
1: 생사람 잡지 마라.
2: 에이?
1: 이놈은 좋은 신분을 품고 있지 않아.
0: 그놈은 냉소를 지으며 담배를 붙여 물었다. 행디 어머니는 담뱃불에 비친 궁선이의 백지 같은 흉물스러운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쑥 끼쳤다.
1: 왜 웃는 거야?
2: 아, 총명한 사람이 지금은 세살난 내처럼 어리석은 게 웃었다. 내 물어보지, 왕장쇠는 뭐 타러 갔어?
1: 행디 고모네 집에 물건을 가져놨어.
2: 고래비 속에 뭐가 들었어?
1: 그건
2: 매국 너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야.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왕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서방지라는 여자는 생매상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그래, 왕간지가 바본 줄 알아? 왜 너희들을 용서해줬겠어? 곰곰이 생각해봐. 그가 마음 좋은 사람이더냐?
0: 이 몇 마디 말은 뾰족한 화살마냥 행디 어머니의 가슴을 뚫었다. 금시에 온몸이 나른해졌다. 몸에 걸쳤던 저고리가 봉당에 떨어졌다. 그는 맥없이 구두에 놓인 작은 걸상에 풀썩 주저앉으며 몸을 무겁게 옷장에 기대었다. 옷장을 채운 큰 구리 사물쇠가 그의 잔등에 꽉 베겼으나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눈에 불꽃이 튕기고 눈물이 오렸다.

드라마 숨바귀꽃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자랑한 아름다운 연기들로 오늘 여창아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즐거움이 파도를 타고 춤을 추고 있는 5월의 네 번째 주말인데요. 요즘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은 초록색과 어우러지는 상큼한 봄단장으로 고향의 아름다운 봄 풍경에 흠뻑 도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창아마당은 푸르름으로 출렁이는 고향의 봄내음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씨 김애화씨가 모든 분들이 고향의 봄향기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피는 소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면 그때 인내심이 오늘의 편안함과 넉넉함을 만들어줬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훈춘시의 박철성 씨는 서로 소중한 시절을 가꾸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장춘 씨에 계시는 누나와 길림 씨에 계시는 형님, 그리고 연길 씨에 있는 동생이 항상 행복하고 또 아들과 며느리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행복의 길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왕청현 왕청가의 오영희 씨도 지금은 딸집에 있지만 얼마 전까지 왕청현 사회봉기원에 함께 있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그립다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아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된다는 김아 씨는 작년 봄에 고향 활용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김아 씨를 보고 마을 분들은 환한 미소로 반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금방 캐온 채소와 자신들의 손맛이 담긴 김치며 된장을 아낌없이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세월은 흘러 마을 분들의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어났지만 서로 돕고 아끼는 넉넉한 인품만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면서 이런 고향 분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토장 아줌마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김아 씨가 고향 분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립니다.
1: 내 오늘 어째 이리 자왔는지 암까? 99 대련에 계시는 기업가 최영철 회장님께서 예 자기 고향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 마을로 오고 계신단다. 야, 이 마을에다 투자하면서 공기 좋지, 물이 맑지, 산나물이란 게 많지. 대박 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지 무슨 예? 그분은 이 마을에서 무공의 음식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 심까? 그래서 예, 여장 아줌마로 네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여 아줌마 예 삐뚤어 소리를 잘하고 예 해도 예 마음씨는 또 영 곱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만드는 솜씨는 그저 주겠습니다. 주겠죠?
2: 어찌라고 또 왔어?
1: 어디 갔겠습니까? 나 이거
2: 넣었어,
1: 넣었어, 주셔.
2: 무슨 일에 또 와서 해트 간지 모르겠다.
1: 앉으셔, 앉으셔. 예예예. 예, 예. 아줌마, 예? 이 말하고 아줌마 인쇄에서 아주 중대한 일이 이제부터 바야흐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아이고, 또 무식이 투자하러 온답대?
1: 예. 아줌마, 이 말하고 아줌마 사업이 쭉 로켓 속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일인데 관심이 없습니까?
2: 에이구, 관심이 없어. 제나 발전아. 아, 제나, 제나, 제나.
1: 아, 제나. 아줌마, 이번에 정말인데. 정말이 정말인데.
2: 어느 때는 정말이 정말이라고 무슨 거짓말이었어? 내 말이 틀려? 쟤 좀 들어보냐? 아침마다 그저 희마 품고 야 꼬꼬 수탉이 들이고 저 꼬꼬대 하고 울어번져지는 닭도 투자다리 왔다 하면은 그저 모가지를 쭉 비탈아서 대접하구냐. 그리고 그저 비오나 눈이오나 그저 주인 그저 앞에서 그저 반갑다고 그저 꼬리를 열어내 저 숨에 반가워 하는 개도 그저 발목을 똑똑똑 이렇게 끊어서 희생시켜서 접대라. 네, 말 아야게 됐어?
1: 아줌마 그건 예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자고 이렇게 감정결을 하는 게지. 아줌마
2: 이거 뭐 분여진 아무리 감정 투자를 한대도 그랬지 사람이 이렇게 가래가면서 접대해야 되지. 그래서 투자하러 왔다 하면 그저 지나가든 지나오든 그저 무작정 끄스보다 그저 미꾸머이 벌게 날 때까지 접대하니까 내 하는 소리요.
1: 아이 투자하러 온단데 무슨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2: 이거 봐, 지 이거 보고 좀 말아. 야, 내 말 아야게 됐는가? 이거 보고 말아.
1: 뭐니까?
2: 이게 내 2년 동안 이렇게 딱딱 적어요. 맹세자요. 맹세자.
1: 개무 간고토 간은 무슨 개가인가?
2: 부녀주임 그게 어찌 제 눈에 간고토로 보유?
1: 그렇지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2: 간은 간자이고 고는 고치자이고 토는 토자이지. 이거 봐 이거 봐.
1: 그렇구나. 어우야 개미 뒤에 숫자는 뭐입니까?
2: 그 숫자 뭐이겠어? 야 투자함네 하면 내자 이렇게 허망 퍼간 숫자지. 1330은 성냥.
1: 어야 많다야.
2: 많지 않고 그게 적은 숫자요? 그러니까 그 가져. 아 이거 말고 내게 따줬어, 지게 따줬어.
1: 야, 아스마이 나를 줄까? 내 이렇게 갖다 주겠지.
2: 그렇지, 내 쟤를 줬어, 쟤게 따줬어. 그 돈은 쟤 나를 줘야 되지. 아이, 그러소?
1: 야, 정말야. 나 정말 다 아스마이랑 마을 사람들 생각해서 해주는데 아스마이
2: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정말 하는
1: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 변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2: 야, 변해보.
1: 이 글로벌 시대는 말이다.
2: 아이고, 글로벌이 나이고 글로벌이요.
1: 예?
2: 시끄럽소. 야, 쟤네는 글게나 아니까. 야, 글로 벌어 먹으니까 쟤네는 글로벌이 사람이고 나는 발로 걷어 정신없이 뛰댕김에 벌어 먹으니까 발로벌이 먹은 사람이야.
1: 아스마이, 요 글로벌이란 거니 글로 벌어 먹는다 뜻이 아니고 이거니 말하자면 이 하나의 외래어라서.
2: 아이고 시끄럽소. 무슨 놈이 외래어냐? 수다한 우리 말이 있는데냐? 하필이면 왜 외래어를 이렇게 싹싹 섞어가지고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게 만드는가 말이야. 아이고 싹거듯이.
1: 어디 갔다? 성경인데?
2: 내 이래야 돼.
1: 아스마!
2: 어째려?
1: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아스마야, 내 지금 내 혼자 저차고 이랍니까?
2: 그래, 쟤 저차고 하는 일이.
1: 아니지! 아스마이를 포함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2: 그런 게 어째 다 같이 잘 살아 알지는가
1: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 투자하러 온다니까. 오늘도 아스마이를 특별히 이렇게 초청한 뒤 아스마이는 어찌 이렇게 내 마음 하나도 몰라서 계속 이렇게 삐뚤어 소리만 나가는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장 사람까? 얘 아스마이 씨 이렇게 하니까 얘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얘 계속 이렇게 나간다 못하겠어 공장은.
2: 그런데 뭐 무슨 그렇게 얼굴이 지지벌게 남의 막 화를 내매 이겨. 알았어. 여지껏 무슨 여러 번 이렇게 뭐 진대 섞인 게 그저 마지막 한 번은 내 그저 쟤를 딱 믿어볼 테니까냐. 이번에 무슨 성사 못한 날엔 다시는 내 앞에 와서 그저 고치 자이고 토 자이고 간 자이고 그저 똥꼬치래 또 달란 날에는 내 정말 내 없다는 게 없다는 게.
1: 언니 뭐 대령 얼마 줬습니까?
2: 아이고
1: 까마만
2: 아이고 아이야까 아이야야
3: 네, 안녕하십니까?
2: 이거 무슨
1: 그 투자하러 오신다는 그 회장님?
3: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빨리 앉히세요.
3: 예, 예,
1: 반가웠습니다.
3: 예. 아이고
1: 반가워요.
3: 보통 농사 잘 됐구만.
2: 영양가 없이 기다만 딱 호풍채처럼 생겼었구만.
1: 저는 예 저 향에서 이 마을에 파견한 부녀 주인입니다.
3: 오, 예. 예, 예, 예.
1: 그리고 저분은 이 마을에서 음식 솜씨 최고인 장 아스마입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3: 아이고, 이거 참 반갑습니다.
2: 아, 예. 장 아스마였구만.
3: 아, 벌써 보니까 음식을 잘 나타났습니다. 예.
1: 예. 예.
3: 그래서 네, 이 마을이 우공에 슬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1: 아, 예.
2: 드디어
1: 예.
2: 사기치기 시작합니다.
1: 아스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말 놓고 말하면 그서 소나 대신나 다 약수물을 먹고 자라.
2: 아, 이거 봐, 부녀지미. 우리 마을 소들이 어디 그 약수물만 먹고 자라? 무공에 풀을 거서 돼지들이 그 능재라 콕콕콕 뜯어먹고 소들도 거서 아, 예. 무공에 풀을 거서 콕콕콕 뜯어먹고 무 예. 이래 자라지.
1: 예, 알쓴다 맞쓴다. 이 마을이 짰으니까 예. 산나물이 거서 많은 나무나 거서 예. 여기를 보면 검치나물, 저기를 보면 고사리, 올리다 보면 어미장, 내리다 보면 도라지. 이 마을에서 거서 먹지 못하는 풀을 거서 발견하기 힘들 정도 됨가서.
3: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저 예, 예, 보세요. 예. 저기는 새들이 있고 여기는 오, 예. 웃음 들리 있고.
1: 아, 그렇지. 예예예. 예, 예. 이분 길에 어떻게 뭐?
3: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내 그 예. 우리 이 마을에다가. 그 우엉의 식품 공장을 뿌릴까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 예.
2: 완전 사기꾼이 얼써. 저자리에서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예, 100% 200% 아니 300% 500% 절대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예.
3: 예, 예, 예.
2: 회장님인지 무슨 님인지 한 가지 물어보겠소.
3: 예.
2: 예. 이번에는 우리 촌에 와서 무슨 거 싹 걷어가자고 이렇게 왔음도?
3: 아니 저
2: 물어보는데 나이디어
1: 이제 한 가구씩 투자하겠다 해놓고니 실행하지 않아서 예.
2: 소식이 예. 없지 뭐 소식이
3: 아, 예 알만합니다. 아, 저 사람 사는 것이 다 한 가지죠. 뭐 사기꾼도 있고 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1: 정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 예, 예. 아, 저. 아니,
1: 근데 예. 회장님은 저 위에 계신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3: 제가요?
1: 예.
3: 보자 한 20년, 20년 제 아이도 한 18년쯤 됩니다. 예.
1: 오야 그렇게 오래? 근데 어째 우리 연배 말투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까?
3: 아, 내 고야 연배인데.
2: 바로 이렇게 고야라면서리 사기치지 뭐.
3: 또 뭡니까? 저희 장 두고 보니까 장 생각이 좀 나는데 장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1: 됐다. 이거 봐, 예, 이거 봐. 제 어째 그 당 똑 다치자 그려? 저, 이거는. 아이, 저 회장님.
3: 예.
1: 저 영화 구경할 때 구경한 다음에 표를 끊 숨도, 아니 뭐 구경하기 전에 표를 끊고 구경함도.
3: 네? 아니 이건 무슨 말인지. 아, 응당초 돈을 내고 입장권을 싸 가지고 구경하지요.
1: 바로 순서 거기지 뭐. 예.
3: 예.
1: 그러니까 내 장맛을 보기 전에 그런 맛보는 값을 내야.
3: 어? 어? 아, 알만합니다, 알만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이것도 허리압이지, 허리압이지.
1: 예,
3: 저,
1: 저, 저.
3: 자, 그러면 내가 저 100원짜리 한 장 드릴게요.
1: 오, 이거는 맛을 보는 데 비하면은 넘쳐난 가격입니다. 우리 전 사람들 이렇게 마구 뜯어 안 먹습니다.
3: 예?
1: 그래서 아, 그럼 이런 그... 내면 되겠습니다. 예.
3: 아니, 아니, 저 10원 받으세요.
1: 아이, 절대라야 됩니다. 1원은.
3: 1원, 잠도 예. 있는가? 아, 여기 한 장 있구만. 저 그럼 자.
1: 예,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지.
3: 예, 예, 예.
1: 따라 없어.
3: 아, 예, 예, 예. 아유, 그 향기롭습니다. 예, 예. 아니, 한 번 더 먹어봐. 이야.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맛이.
1: 여장에다 예. 시래기 돼지고기를 팍팍 썰어서 푹 엮고 보글보글 끓이다가 예. 거기다가서 풋고추를 쏭쏭 썰어서 탁 집어넣으면서 지나간 사람들도 그저 냄새 좋다고 들어왔는 거죠. 각들이 풀어헤치고 먹어주는 게. 회장님도 전하게 드셔보세요. 두개 줄겠다.
3: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야, 그래서 내 예. 이 고장이다. 무공의 식품 공장을 꾸리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
1: 아, 예. 그랬습니까?
3: 예, 예, 예.
1: 아, 그러니까 회장님은 어릴 때부터 이 장맛을.
3: 어, 그랬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장맛을 그래서 계속 맡아왔습니다. 예.
1: 아, 어릴 때부터 잡사봤다.
3: 예, 예,
1: 그
3: 예.
1: 말씀이지. 예.
3: 이 드레방 마을이 우리 내 고향입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그때 저 앞집에 원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할머니 장맛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 장맛이 바로 그 할머니 장맛과 똑같습니다. 예.
1: 막 그 할머니 손녀 저 부인데. 예.
3: 어?
1: 네, 그 원할머니 손녀.
3: 어? 어? 아, 니 저 장광자, 니 광자제.
1: 광자 얼씬다.
3: 야, 니 어째 그 불필이 불던 그 삼촌 생각이 안 나냐?
1: 불피리를 불던 삼촌이?
3: 어? 어렸을 때부터 불피리 불어달라고 절절절 따라다니겠지. 뭐야?
1: 물새다리 삼촌이?
3: 오!
1: 물새다리 삼촌이?
3: 아, 맞다 맞다.
1: 어마, 물새다리 삼촌 이게 몇십 년 만입니까?
3: 그나 진짜 반갑다 야.
1: 아니 그런데 어째 물새다리 삼촌이 이렇게 비계 창골로 변했을까?
3: 어? 그저 외지에 가서 사업한다고 그저 맥주에다 그저 두루두루 이렇게 퍼먹을까 이렇게 비계 창고 되더라.
1: 아이고 삼촌이 절대 근심 마셔. 이제 얘 우리 촌에 와서 매달 이렇게 푹 먹다 보면은 유기농 신체 무공해 신체로 싹 바뀐단 말입니다.
3: 정말 그렇게 될까?
1: 예,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아이고
3: 야, 그럼 얼마나 좋겠냐.
1: 예.
3: 야, 나는 너네 집에 이 장맛을 몇십 년 동안이나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1: 아...
3: 내가 예. 몇십 년 동안 외지에 가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내 건강을 책임지지는 못했다. 내 이 두 눈은 항상 우리 고향이 고향 산천이 이모저모를 그리면서 내 마음은 항상 이 고향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큰 마음을 먹고 우리 마을에는 특산물과 농산품으로 그저 우리 음식 공장을 꾸려가지고 그 저 된장 과자, 된장 사탕 이런 무공의 식품 공장을 꾸리자고 결정하고 왔다.
1: 이게 진짜인가?
3: 진짜다, 진짜다. 네 만약에 우리 공장이 기술 고문으로 대준다면.
1: 네?
3: 내가, 응, 오늘 절에 니하고 합동서를 쓰고 보증금까지 너를 다 주겠다. 동의되냐?
4: 삼촌, 이게 무슨 일이야? 삼촌이 정말 진짜지예?
3: 정말이다.
4: 야, 내 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땅에다 이렇게 발톱을 꺾고 농사지래해서 된장만 두고 고추장만 두고 간장만 두고 해도 투자자들은 와서 투자하네 하고 퍼갔지. 삼촌처럼 이렇게 진짜 무공이 식품 공장 안 치잔 사람은 처음입니다.
3: 그러니?
4: 예.
3: 야, 이거 보고 여기다가 네 이름을 써라. 여기다.
4: 삼촌이 이게 진짜지?
3: 진짜다.
4: 분여점이 이게 제 말하든 정말이 정말이지야. 삼촌이 내 저 우리 울 안에 있는 장독들은 다 내놓을 테니까 우리 무공의 식품 공장을 잘 꾸려가지고 잘

고향의 민들레꽃은 봄바람의 살랑이면서 오가는 길손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바래웃습니다. 금경강선 감옥사시의 김광일 씨는 용정시에 있는 친구 김영매 씨가 항상 행복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한다면서 노래 내 고향 민들레꽃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도문시에 있는 리룡일 씨도 친구 박덕봉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고향 음식이 아닐까요? 용정시의 김민철 씨는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며 좋다는 재료는 다 써가면서 만들어봤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어려웠던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손맛이 자식들을 지켜주었기에 다섯 남매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지금도 건강하게 계시기에 어머니 손맛이 생각날 때면 수시로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김민철 씨가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사랑의 멜로디를 보내드립니다.

모양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의 조화는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봄의 싱그러움은 푸르름으로 짙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또 하나의 역경을 뚫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마음의 행복문을 활짝 열어줍시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장단이 소화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리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라는 속담은 목표를 향한 여정이 길고 어려울수록 그 목표를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속에서 불안감과 초조함이 커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마음가짐과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지나치게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한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으며 그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매우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마을에서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근처에 있는 왕국에서 새로운 고위직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공무원직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그것을 차지하면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바로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은 왕국의 수도에서 치러지며 그 수도까지는 수백 리를 넘어서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훈은 그 길을 무사히 가야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기간의 여행을 대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응원했지만 동시에 그가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마을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강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그 결심이 더욱 강해질수록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그는 시험이 다가오는 날에 맞춰 왕국에 도착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길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 날 아침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중간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폭풍우 속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왕국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고 그 마음이 더 커질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날 지훈은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었고 몸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 상황에서 빨리 왕국에 도착해야 한다는 마음에 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발을 헛디디고 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상처는 나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지훈은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왕국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길을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는 속담이었습니다. 그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여정을 떠날 때 더더욱 차분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속담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비로소 자신의 급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조함과 급한 마음이 그를 무리하게 움직이게 만들었고 결국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히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후 조금 더 천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왕국에 도달할 수 있었고 시험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라는 속담은 인생에서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급한 마음에 쉽게 부딪히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이 멀수록 우리는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놓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에서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차분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급한 마음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왕국에 도달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상황에 맞는 속도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는 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라는 교훈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목표에 대한 갈망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얼마나 멀든지 어떻게 꾸준히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라는 속담은 인생의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목표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이 속담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2: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

기준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60세 이후에는 그 감소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근육량 감소는 신체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필요한 원인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인체에서 근육, 피부, 혈액, 장기 등 다양한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근육 조직은 단백질의 중요한 저장고 역할을 하며 운동과 식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합성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단백질 흡수율과 단백질 합성 반응이 젊은 층보다 낮아 동일한 양을 섭취하더라도 근육 생성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육 단백질 합성 저항이라고 하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근육 유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면역 기능, 상처 치유, 호르몬과 효소 생성 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필수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감염 위험을 낮추고 외상이나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어 체중 관리와 당뇨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단순히 칼로리 섭취가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류신과 같은 일부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노인에서 근육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단순한 양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며 콩, 두부,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도 다양하게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 시 섭취 시점과 분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등 여러 끼로 나누어 균등하게 섭취할 때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노인은 근육 합성 반응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25에서 30g 이상의 단백질을 각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단백질 음료나 요거트를 활용하는 것도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체내 단백질 균형은 단백질 섭취와 분해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분해가 증가하고 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섭취와 함께 근육 활동을 통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근육량과 근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고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 근육 유지와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노인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근육 유지, 면역력 향상, 상처 치유, 체중 관리 등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의 양, 질, 섭취 시점, 분포를 고려하고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육과 건강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건강 유지와 직결되지만 실제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 저하, 치아 문제, 소화 기능 감소, 식단 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 구성입니다. 하루 세 끼를 기준으로 각 식사에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우유, 요거트, 두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 닭가슴살, 살코기, 두부, 콩류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두부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량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노인은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 최소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위해 식사마다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요거트 1컵,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과 두부 요리, 저녁에는 생선과 콩류를 포함하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섭취하면 체내 단백질 합성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식과 보충제 활용입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간식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 치즈, 삶은 달걀, 두부, 스낵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분말이나 쉐이크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를 사용할 때는 과다 섭취를 피하고 기존 식단과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리 방법과 음식의 소화 용이성 개선입니다. 노인의 경우 치아나 소화 기능이 약해 단백질 섭취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잘게 썰어 먹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찌거나 구워 부드럽게 만들고 콩류는 삶거나 읍가에서 두부와 섞어 먹으면 소화가 용이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스프, 죽, 스튜 형태로 섭취하면 식사량이 적어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과 병행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근육량과 근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저항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 등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 근육 유지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운동 후 30에서 6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생활 환경과 식사 습관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소화 기능과 단백질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족이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단백질 소화를 돕고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은 체중, 근육량, 식사량, 건강 상태에 따라 단백질 요구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이나 특정 질환에 맞춰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노년기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섭취량 분배, 간식과 보충제 활용, 소화 용이성을 고려한 조리, 운동과의 병행, 생활 환경과 식사 습관 관리, 그리고 주기적 점검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고 면역력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가을철 마스크 착용은 단순히 한시적인 감염 예방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착용 습관과 관리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과 편안함,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상 속 장기적인 착용 습관 정립입니다. 마스크를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외 활동 패턴과 공기질을 고려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방문할 때 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규칙을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습관화하면 계절 변화나 환경 요인에 상관없이 호흡기 질환 위험을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마스크 관리와 교체 주기 준수입니다. 마스크의 보호 기능은 사용 시간과 관리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세서 6시간 사용 후 교체가 권장되며 습기나 오염이 생기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세탁 가능한 천 마스크는 사용 후 세탁과 완전 건조를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청결한 마스크 관리 습관을 갖추면 피부 자극과 세균 번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마스크의 필터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건강과 체질에 맞춘 착용 전략입니다. 가을철은 건조함과 알레르기, 호흡기, 민감성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이 있는 분은 저자극 소재 마스크를 사용하고 호흡 곤란이나 천식,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착용 시간과 마스크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 착용 전후의 세안과 보습을 병행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활 환경과 계절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입니다.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실내외 온도와 습도 변화가 심합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바람 세기, 사람 밀집 정도 등을 고려하여 KF94, N95, 일회용 위생 마스크, 면 마스크 등 상황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안전을 고려한 실천입니다. 장기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개인 보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족,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올바른 착용 습관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권장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중 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지역은 계절성 독감과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건강 문제, 예를 들어 호흡 곤란, 피부 발진, 귀 통증 등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질 정보, 알레르기 주의보, 계절별 호흡기 질환 발생 추이를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과 건강 습관의 통합입니다. 장기적으로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손 씻기, 기침 예절,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환기, 영양 관리, 적절한 수면 등 다양한 생활 습관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면 가을철뿐만 아니라 계절 변화와 관계없이 건강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을철 마스크 착용의 장기 전략은 일상 속 습관화, 청결한 관리, 개인 건강 맞춤, 환경 대응, 사회적 책임 실천, 장기 모니터링, 생활 습관 통합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꾸준히 실천할 때 호흡기 질환 예방과 건강 유지, 편안함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이 내리는 밤 나는 비를 맞고 비는 나를 맞고 비 내리는 밤길을 걸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이다. 밤새 내내 내 귓가에 내리는 빗소리 비 내리는 밤은 비가 나를 불러

네, 서강석의 시집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실린 시 비였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 땅도 나뭇잎도 사람도 촉촉해집니다. 함께 비를 맞으면 하나가 됩니다. 네, 비 내리는 밤이면 생각나는 사람, 곁에 없어도

0: 네, 오늘은 남경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게스트 최덕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최덕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국내 관광지는 어떤 곳인가요?
2: 네, 오늘은 남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 남경. 남경은 어떤 특색이 있는 곳인가요?
2: 네, 남경은 중국 동부에 위치한 강소성의 청도로 오랜 역사를 살아가는 동시에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한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서 중국의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리적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2: 네, 남경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장강의 중하류에 위치했고요. 이 강을 따라 중요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 6대 고도 중 하나로 강남 지역의 핵심 도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1: 그러면 어떤 자연 환경을 품고 있나요?
2: 남경은 전반적으로 구름과 평야가 보화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도시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평탄하지만 주변에는 낮은 산과 언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산은 남경의 동쪽에 위치한 해발 448m의 산으로 역사적인 명소와 다른 경관이 뛰어납니다. 현무호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남경 도심에 위치한 대형 호수 공원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경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산과 현무호 같은 자연 명소들이 이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경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경제 문화적 중심지로서 중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흔적과 현대적인 발전이 공존한 이곳에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1: 그러네요. 네,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여행 프로그램 하면서 주변에서 뭐 남경에 여행 다녀왔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를 못해서 이 남경이라는 곳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혹시 좀 생소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그 자연 경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경치는 좀 아름다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관광지는 어떤 곳일까요?
2: 네, 중산릉입니다. 중산릉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선문, 선중산의 묘소인데요. 선문은 청도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설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묻혔는데요. 중산릉은 남경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명소 중 하나이며 수많은 방문객이 그의 유산을 되새기 위해서 이곳을 찾습니다.
1: 그러면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이곳에는?
2: 네, 그 392개의 계단이 있고요. 중산의 입구에서 묘소까지 올라가는 이 계단은 선문의 생애를 기념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푸른 기와와 흰 대리석이 있는데 중산정의 건축은 중국 전통 양식과 서양식이 결합되어 있으며 푸른 기와는 하늘을 의미하고 흰색 대리석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의 거대한 동상과 함께 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이 선중산의 동상이 시내에도 있죠?
2: 네, 맞습니다. 그 남경의 신제거 광당이라는 곳에 이 중국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선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이 선중산의 업적을 기리고도 건립되었으며 남경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거구는 남경의
1: 신가구, 네, 거리라는 가가 맞죠. 신가구.
2: 신가구는 남경의 중심 상업지 그 지구로 이곳에서 위치한 천문 동상은 도시의 번화한 일상 속에서도 그의 정신을 기리며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다음 관광지도 또 부탁드립니다.
2: 네, 다음은 명효릉입니다. 이 명효릉은 명조를 세운 주은장과 황씨 마씨의 무덤으로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곳은 명나라 황릉 중 가장 중요한 장소로 주한 땅이 강력한 통치자로서 남기 유산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여보세요? 네. 네네. 네.
2: 이곳에는 또 신도가 있는데요. 명소로 가는 길에는 거대한 석상들이 늘어서 있으며 이는 황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로라는 곳이 있는데 두원장이 무덤 앞에 위치한 붉은색 건물로 명나라 특유의 건축의 양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분과 제단이 있는데 황제 유골이 묻힌 거대한 봉분과 황실 인식이 고정되었던 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명혈흥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삼배 안 두 개 그 계단이 있는 거, 아 중산릉 두 개 다지 명예릉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곳인가요?
2: 다음은 역사도 아픔을 기억하는 곳 남경대학살 기념관입니다. 네, 이 기념관은 1937년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때 벌어진 대학살을 추모하는 곳인데요. 당시 30만 명 이상이 중국인이 희생당했으며 이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대학살 당시 사진, 유물, 증언,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는 역사 전시관,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과 조각상이 있고 방문객들이 헌화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이 또 있는데요.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긴 상징적인 종, 병화의 종도 있습니다.
1: 아, 병화의 종이 여기 있나요? 아, 방문객들 헌화를 할 수도 있다고요? 이 추모 공간에서?
2: 네, 맞습니다.
1: 그러네요. 남경하게 되면 이 정말 그 남경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사들이기도 하죠. 남경대학살.
2: 네, 맞습니다.
1: 네. 다음은 또 어떤 명소인가요?
2: 다음은 부자묘인데요. 이거는 공자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명도 시기에 세워졌고요. 주변이 진세하 강변은 그 과거 강남이 번화가로 유명했으며 지금도 전통적인 건축물과 야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1: 그러네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여기는?
2: 네, 이 사당에는 공자의 동상과 고대 학문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회하 유람선을 탈 수도 있는데 야경을 감상하며 전통적인 남경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도 그 근처에 있어서 서예 작품, 전통 간식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즐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쇼핑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1: 쇼핑도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2: 네.
1: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묘 사당, 공자의 동상과 고대 학문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또 공자거나 뭐 이 고대 문학이 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또 요즘은 저희가 이 어문에 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한어에 관해서 역사적인 네. 것, 전통적인 것에 관해서 가장 중시를 돌리고 있는 때니까 이런 곳에도 한번 이제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네. 지금 최덕희 씨와 함께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이어드리고 계속해서 또 다음 여행지가 어떤 가볼 만한 곳들이 더 있는지 뒷부분에 지금 좀 더 괜찮은 곳들이 나오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채널 고정하시고 네 계속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덕희 씨 전화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주세요.
2: 네.
1: 네. 그래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에서 국내 여행지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게스트 최덕희 씨와 함께 남경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남경 여행에서 우리가 들려볼 수 있는 곳 몇 군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덕희 씨와 함께 역사가 깊은 남경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최덕희 씨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다음은 또 어떤 유명한 명소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은 고루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남경의 역사적인 상징인 곳입니다. 고루는 남경의 역사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명조 초기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고루라는 이름은 북을 울려 시간을 알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건데요. 남경이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곳은 과거에는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였고 현재는 남경의 유관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남아있습니다. 덕기는 약 44m로 여러 차례의 개의 모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주변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고루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남경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고루 이 고자가 북을 뜻하는 고, 고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1: 맞습니다.
0: 아, 북을 울려서 시간을 알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던 곳,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볼거리?
1: 네, 일단 고루는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로 화려한 장식과 역사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루는 다층 구조로 웅장한 기와 지붕과 전통적인 중국식 목조 건축이 조화를 이룹니다. 과거 사용되었던 대형 북이 전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이거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고루의 상층부 전망대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 남경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주변에는 또 명소들이 좀 더 있을까요?
1: 네. 그 주변에 아까 소개했던 남경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 남경 대학살 기념관, 그리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장강대교, 그리고 그 장강대교, 남경 장강대교가 있고, 남경의 최대 쇼핑 및 상업 중심지인 신가구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남경의 역사와 전통 건축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꼭 방문해볼 만한 곳입니다. 아침 일찍 방문하면 한적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감상하는 것도 꼭 추천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여행에서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쇼핑을 좀 많이 해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경에 여행 갔을 때 뭐 이제 추천할 만한 쇼핑거리 이라든지 아니면 쇼핑 장소 같은 곳을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신가구입니다. 바로.
0: 아, 신가구 앞에서 언급했던 그 거리.
1: 네, 맞습니다. 네, 신가구는 남경의 최대 상업 중심지이자 남경의 타임스퀘어로 불릴 만큼 화려한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 구역 중 하나로 금융, 쇼핑, 오락이 밀집해 있어서 하루 종일 활기가 차넘칩니다. 이곳은 단순한 쇼핑 명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0: 근데 어떤 의미를 지녔나요? 역사적으로?
1: 네. 이 신가구 같은 경우에는 1929년 남경이 중화민국의 수도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업 중심지로 개발되었고 오늘까지도 남경 경제와 도시 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상업 중심지로 개발된 곳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여기에 가서?
1: 네, 이 신가구에는 수많은 쇼핑몰과 브랜드 매장이 있고 명품부터 대중적인 패션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 쇼핑몰인 도끼 플라자, 너지 광장, 이거는 남경 최고의 고급 쇼핑몰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고요.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으로는 남경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 중 하나인 중산층 및 고급 브랜드 매장이 많은 신가구 백화점이 있습니다.
0: 여기 백화점도 자리하고 있네요.
1: 네.
0: 먹거리는 어떤 것을 즐길 수 있을까요?
1: 이 먹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건데 쇼핑과 함께 다양한 유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신가구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0: 네.
1: 맛집이 있는데 그 남경 전통 상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네.
1: 이 남경이 대표적인 전통 요리를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추천 요리가 바로 서금물 요리 옌수야 그리고 진화 팔절입니다.
0: 진회 팔절인가요?
1: 아, 예, 예. 진회 팔절. 진회 빠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네. 옌쇠야. 지금 옌쇠야. 맞아요. 소금물 오리. 가끔 이제 염수 오리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긴 한데 저희는 다 이제 우리말로 관유조선어로 풀어서 네,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금물 오리는 많이 듣긴 했었어요. 어떤 음식인가요?
1: 네, 이게 남경을 대표하는 전통 요리인데요. 일단 식감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리고 짭조름한 감칠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한 조리 방법인 것 같지만 이 남경 특유의 조리법 덕분에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있다고 했는데요. 소금물 오리는 오랜 시간 저온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육질이 매우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그 오리 특유의 지방이 적절히 녹아있어서 입안에서 아주 사르르 녹는 듯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훈제 오리보다 더 부드럽고 덜 기름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짭조름한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또 이게 맛을 불러오면서 은은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소금과 여러 향신료가 이 향신료로 절여진 후 삶아지는 과정에서 고기 속까지 갈이 적당히 배어 있어서 깊은 감칠맛이 납니다. 단순히 딴 맛이 아니라 오리 특유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진 균형 잡힌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인데 여기에 또 향긋한 향신료와 소불의 향도 느껴진다고 하네요. 감정식의 소금 오리는 팔각, 계피, 정향, 산초 등 향신료와 함께 조리되어서 고기에서 은은한 향신료의 풍미가 배어나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국화잎을 더해서 더욱 산뜻한 향을 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갑게 먹어야 하는 것이 제맛이라고 합니다. 소금물 오리는 조리 후 냉장 보관하여 차갑게 먹는 것이 특징인데 차갑게 식힌 후 얕게 더며 먹으면 기름기가 적절히 굳어져서 더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0: 이거 느끼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양념들을 보니까 팔각, 계피, 정향, 산초 이렇게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향신료가. 근데 아마도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뭐 소금물 오리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소금물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배추김치 이제 초절이하듯이 아니면 좀 이제 절이는 과정이 있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진짜 또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이제 절인다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네요.
1: 맞습니다.
0: 그럼 북경의 구운 오리와는 구운 오리도 사실은 조금 뭐 짭조름한 맛도 있긴 한데 이제 딱히 이제 구별을 한다면.

0: 네. 이 조리법에서 소금을 어리는 소금과 향신료를 절인 후 삶는다면요. 육경 구운 어리, 베이징 가오야 같은 경우에는 네. 오리를 구워서 바삭한 껍질과 함께 제공하잖아요.
1: 네.
0: 그 일단 차이가 있고 식당에서 소금을 어리는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 육경 구운 어리는 바삭한 껍질과 쫄깃한 육질을 사용합니다. 맛은 이 소금을 어리는 짭조름하고 담백한 감칠맛이라면은 향신료가 감칠맛과 향신료 풍미가 있고 북경 구운 오리 같은 경우에는 달콤하고 짭짤한 풍미 그리고 진한 오리 육즙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소금을 오리는 차갑게 먹고 북경 그 구운 오리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먹는 것이 또 구별점인데 북경 오리 같은 경우에는 꼭 전병에 싸서 먹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구별이가 되겠습니다.
1: 하나는 찬 음식, 하나는 더운 음식, 하나는 쪼내고 또 삶는다고 했죠.
0: 네,
1: 삶고 하나는 이제 굽고 뭐 이 조리 방식도 네네.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그러면 신가구 같은 곳은 지금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쇼핑 상가들도 많고 하니까 좀 화려해 보이는 거리인 것 같은데 백화상가도 있고 야경도 네.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밤이 되면은 더욱 화려해지는 곳이지요. 수많은 LED 단광판과 조명이 도시를 더욱 빛나게 하는데. 유명한 야경 명소로는 신가구 교차로입니다. 네온사인과 전광판이 가득한 교차로는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1: 그러면 신가구를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팁이 있다면?
0: 네, 그 평일 오전 또는 일요일 오후 방문 추천하고 주말과 저녁에 사람이 많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남경 지하철 1, 2호선 신가구역에서 하차하신 후 도보 이동 가능합니다. 신가구는 남경의 신당부이자 쇼핑, 미식, 문화, 야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고급 브랜드와 전통 상점이 공존하고 현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역사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남경의 번화가를 경험하고 싶다면 신가구가 답이다. 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경을 방문하면은 신가구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1: 이곳에는 뭐든 뭐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관광지들 추천을 해주셨지만 지금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이 신가구인 것 같네요.
0: 네. 네,
1: 저도 사실은 이 남경 여행 자료를 이제 덕규 씨가 보내준 걸 보면서 사실 그 염수오리라고도 하고 이제 소금을 오리라고도 하는데 다른 특색 음식들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0: 네네.
1: 이 남경이라는 곳이 좀 오리가 많은가요?
0: 네.
1: 그 특색 음식 중에 또 이제 오리와 연관된 그러한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남경 뭐 아미탕이라고도 불리곤 하는데 한우로는 난징 야쉐 그러니까 오리 그 피 그리고 粉丝汤 네, 야쉐 粉丝汤 이렇게 전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오리 그 혈액 거기에 이제 당면 粉丝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오리 내장 등을 넣어서 만든 국물 요리라고 합니다. 오리 내장까지도 이렇게 다 쓰고 있으니까 진한 국물과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서 깊은 맛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남경의 길거리에서 이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해요. 뭐 우리 연변에서 이제 떡볶이가 그 길거리 음식이 되듯이 남경에 가게 되면 이게 이 국물 요리가 아마 길거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네. 고향에는 아무래도 강서동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오리가 많아서 음식을 해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달걀 더 많이 먹죠.
0: 맞습니다.
1: 네, 뭐 지역적 특색일 수도 있고 또 이 민족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리고 보통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도 어떤 차를 마시는지 이것도 좀 특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0: 네.
1: 네, 남경에는 류허차, 네, 이 차를
0: 네,
1: 마시더라고요. 남경 지역에서 재배되는 차라고 하는데 향이 좀 진하고 그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남경 분들이 기본상 이제 식사 후나 뭐 휴식 시간 이럴 때 이 차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0: 네.
1: 우리나라 분들이 원래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뭐 차도 차 문화 이러한 데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차도 자주 마시고 그러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가끔 보게 되면 어떤 한족들은 정말 저희들보다 많이 식사량도 많고 한데 좀 날씬한 걸 봐서는 이게 좀 차가 해주는 역할이 정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네. 덕희 씨는 그 남경 여러 가지 음식들 찾아볼 때 혹시 인상에 남는 다른 음식들 혹시 더 있었나요?
0: 저는 항상 이 소금물 오리를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1: 아하, 그래요? 아, 소금물 오리. 근데 덕희 씨는 혼자 여행 다니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오리 네. 같은 걸 이렇게 주문하게 되면 뭐 접시에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그 닭곰처럼 만약에 이제 한 마리 정도에게 단위로 나온다면 좀 어려울 건데 아마 소인분으로 좀 해놓은 것도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오늘 네. 소개한 여러 가지 추천지 중에서 덕희 씨 본인이 좀 이제 가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인가요?
0: 저는 사실 싱가구를 가고 싶습니다.
1: 그렇죠. 네, 방송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싱가구에 좀 생각이 많이 꽂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덕희 씨와 함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남경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역사와 연관된 이러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또 후반부에서는 현대가 이제 현대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화려한 거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남경에서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분들 계시다면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덕희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네, 최덕희 씨가 소개할 때 저도 신가구라는 이곳에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경 여행하게 되면 무조건 빼놓지 말고 가봐야 할 곳. 그리고 또 역사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중산릉, 명효릉, 그리고 이제 고루 뭐 이러한 곳들도 가서 이제 구경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희미 한가로운 불빛 아래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말없이 외롭게 거니는 이 밤길, 반딧불 반짝이는 어두운 이 밤에 마음속에 그님을 그리며 걷고 있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낯설은 타향의 쓸쓸한 밤거리, 우산 없이 빗속을 거니는 이 발길, 그대 추억 속에 잠기어 걸어가면 보슬비는 내리며 그리움 도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랑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

0: 武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람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로 지방 간 협력 심화가 이번 방람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로 방람회 기간 개최된 제6회 중로 지방 협력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차원의 실질적 협력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로 무역 협력은 강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간 협력도 꾸준히 심화돼 남북 연계, 동서 상호 보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다 차원의 지방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며 지방 간 협력은 중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중국 흑하시 주해시와 러시아 블라고베 셴시크시, 니즈니 노보고르드시, 유즈누 사할린스크시가 양국 5개 도시 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흑하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 셴시크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방담회 기간 개최된 용강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무역협력 홍보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산업, 가공무역 등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정밀한 연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흑하 전시구역은 중로 쌍둥이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도로, 삭도, 수운, 관로가 집결된 국경통상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지위와 무역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흑하분구관리위원회 왕건 상무부 주임은 2019년 승인받은 이후 흑하분구는 이미 중로 국경 간 협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중로 무역협력의 선도지역이자 시범지역일 뿐만 아니라 양방향 으로 힘을 주고 상생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에는 국내 성직할시 자치구 전시구역이 마련돼 동서남북 각지의 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남방 지역의 대러시아 협력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기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부대표는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해 러시아 기업과 중국 거대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시트립 여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 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 호랑이 공원, 할빈 극지 공원, 주황대가, 태양도 풍경구,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오로,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성의 한랭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로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올짤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띠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곡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에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단오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시장관리소 각상등이 켜진 사무실에 사물꾼 몇몇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쪽 의자에 앉은 한목지가 신문을 들고 읽고 있다. 사물꾼이 다가와 한목지에게 담배를 권한다.
1: 피우세요. 아니, 안 피워.
0: 한목지가 거절하자 사업일꾼이 곱부의 모를 따라 권한다.
1: 그럼 물이라도 마세요.
2: 아, 고맙소.
1: 아, 저기 조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 이러고 있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2: 도리를 따지려는 거지 누굴 괴롭히려는 게 아니요.
0: 한목지의 대답에 시장관리 일꾼이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진혜화가 기척을 내며 들어선다.
2: 왜 또 왔어요?
1: 진주인.
3: 목지야, 먹을 거 가져왔어.
1: 나가자.
3: 네가 집에 안 가면 나도 여기 눌러 있겠다.
2: 아휴, 어머님 집에 가세요. 여기 있을만 해요. 예?
0: 진혜화가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목지와 마주선다. 눈치를 살피던 사업일꾼들이 슬그머니 사무실을 나간다.
3: 있을만해? 언제까지 버틸 건데? 집에 가라고 했다면서.
2: 어떻게 그냥 가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앞으로 복습반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지 아닌지 알고 가야지요. 어렵게 교실도 얻고 인쇄공장도 가동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얼른 가보세요. 예?
3: 알았어. 따질 거는 따지되 밥은 먹고 해. 응?
2: 예예예. 예. 알았으니 얼른 가세요.
3: 엄마 그럼 간다.
2: 네.
3: 얘도 참 대체 뭘 따진다는 건지.
0: 진혜화가 못마땅한 듯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며 시장관리소 사무실을 나간다. 한목지가 진혜화가 두고 간 음식 바구니의 뚜껑을 열고 기웃거린다. 시정부 오란. 사무실로 향하던 진혜화는 앞에서 열심히 신문을 보며 걷고 있는 류춘홍을 발견하고 급히 뒤따라간다.
4: 류주임. 뭔데 그렇게 열심히 보? 너무 열성인 거 아니요? 길에서까지 신문 보.
5: 진재임, 오늘 신문 못 봤죠? 보세요. 개체와 집체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사전에 오빠 종성이가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잡혔는데 보세요, 작자가 쓴 걸. 이는 불공평합니다. 개체업은 취업과 경제난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개체업을 허락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응당 상응한 정책을 내와 공상업자들에게 영업허가증을 내줘야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0: 진혜화가 류춘홍의 손에서 신문을 받아든다.
3: 누군데? 누군데 이렇게 헛소리를 쳐? 한석이를 골치 아프게 하라는 거네.
5: 진주임, 이게 어디 골칫거리입니까? 제목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자는 강천남이라고 강건대학 경제학부 학생인데 사전의 동창입니다.
3: 강천남이고 뭐고 나랑 무슨 상관이요? 사전의 동창? 그 남자일 그러지? 사전이도 집에 오면 아주 대도리를 풀던데 요즘 애들 왜 이런다오? 대학 며칠 다니던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5: 진주임, 전입경 가지고 보지 마세요. 우리도 이젠 배불리 먹고 등 따신데 누군들 편안함을 추구 안 하겠습니까? 좀 더 발전을 하자는 거죠.
3: 발전은 좋은데 집체와 개체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란 말이오.
0: 종사손이 맥없는 걸음으로 더벅더벅 학교 대문 근처에 이른다. 신문을 들고 학교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강천남의 모습을 발견한 종사손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6: 사전이 왔어?
0: 종사손이 말없이 스쳐 지나려는데 강천남이 그를 붙잡는다.
6: 사손이, 내가 쓴 걸 봤어? 반응이 아주 뜨겁소.
7: 맞아요, 아주 뜨겁죠. 나만 본 게 아니라 전교생들이 다 봤어요. 이제 됐죠?
6: 사손이, 이게 다 사전을 위해서요. 아니다, 오늘 일 말하지 말겨. 사전이, 사전이 내 우리 부모님께 말했더니 만나보고 싶어.
7: 강천남, 제발 그만 좀 괴롭혀요.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한데 더 보태지 마요. 우리 오빠 일은 고마운데 나 지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6: 사전이, 오빠 일은 걱정하지 마오. 실은 오빠가 아주 바람직한 일을 했어. 응당 고무경례해서
7: 내 일에 끼어들지 마요.
0: 정사손이 강천남을 외면하며 학교로 달려들어간다.
6: 사손이,
0: 잠깐 몽해했던 강천남은 부랴부랴 정사손을 쫓아간다. 공사장에서 돌아온 한병선이 막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신문을 든 진혜화가 그를 부르며 뛰어온다.
4: 여보. 언제 돌아왔어요?
8: 왜 그러?
4: 이 신문 봤어요?
8: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왔어.
4: 저, 여보, 이 글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요. 사전에 동창생 강천남이 썼대요. 신문사에서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글을 막네요?
8: 글을 아주 잘 썼던데 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뭐가 나빠? 집 재단 개차도 무슨 상관이요? 아, 경제만 발전시키면 되지. 그리고 개체 경제를 얕잡아 보지 마. 개체 경제는 취업 난과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뭐가 나빠?
4: 아니, 제고시키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나라 정책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0: 한병선은 부랴부랴 회의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으며 말을 잇는다.
8: 당신도 좀 형식을 따루어. 어?
4: 됐어요. 이건 그만하고 묵지는 어떡할 거예요. 저기, 여보!
8: 아, 왜서?
0: 서류를 챙긴 한병선이 사무실을 막 나서려는데 진혜화가 계속 따라가며 말한다.
4: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묵지한테 갔었는데 시비를 가리기 전엔 집에 안 오겠대요.
8: 이 글이 바로 묵지를 대변한 거잖소.
4: 이게 묵지랑 무슨 상관인데요?
8: 아이고, 꽉 막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하.
4: 아니, 여보, 저 묵지 보러 안 가게요?
8: 성의 회의가 있어. 개체 경제 발전과 관리에 대한 토론이요. 금방 개방할 거요.
4: 그렇게 빨리요?
8: 아, 그렇다니까.
4: 개방하면 다 엉망이 될 텐데.
8: 뭐야? 아, 당신 아들이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돼요? 이번 회의에서 규정을 내와야 돼요. 제멋대로 사람을 잡아들이면 안 되지.
4: 여보,

0: 여기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아들을 두둔한다고 생각 안 하게.
1: 아이고, 성에서 이 큰 회의를 여는 게 아, 당신 아들에 대해 토론하는 줄 알아? 생각하는 것하군.
2: 말을 마친 한병선이 부랴부랴 사무실을 나간다. 한편, 라유 공예 집.
3: 내가 방금 동사의 조합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아래는
2: 라유공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한목재의 모습이 나타난다. 순간 선생님과 학생들의 눈길이 일제히 한목재에게로 쏠린다. 학생들 속에 앉아 강의를 듣던 유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목재 앞으로 다가온다.
4: 목재야 왔어? 학생들이 절반은 나갔어. 아저씨는 한 명만 남아도 끝까지 강의하시겠대.
5: 고생했어, 유가야. 아저씨, 왔으면 됐어.
2: 라유공이 앞에 다가선 한목지는 믿음어린 눈빛으로 라유공에게 인사를 전하고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선다. 배움의 의지로 불타오르는 학생들의 눈빛이 한목지에게 집중된다.
6: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책임지고 말았는데 우리 복습반은 앞으로 계속할 거고 또 합법적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실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 숨어서 공부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넓고 밝은 교실에서 공부할 겁니다.
5: 아, 이만 돌아들가.
2: 한목지를 향한 유가의 눈빛이 믿음과 희망으로 차오른다. 한목지가 라유공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5: 아저씨, 그동안 고생했어요.
2: 유가가 한목지와 라유공을 이끌고 인쇄 공장으로 온다. 노동자들이 다 떠나간 공장 안에는 인쇄한 교수안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4: 억스반이 말밥에 어리는 통에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 더구나 너까지 도련님 성깔 부리는 바람에 생고생하게 생겼다. 고생길이 열렸다고.
5: 도련님 성깔이 아니야. 난 내가 지켜야 할 걸 지켰을 뿐이야.
7: 봐봐, 교수한 인쇄가 얼마나 잘 나왔나. 아주 깔끔하네. 아, 바른 일을 하려다가 되려 나쁜 사람이 될 뻔했네.
6: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바른 일이죠. 자, 정리 나옵시다.
7: 그래, 얼른 정리하자.
2: 세 사람은 널린 교수안을 한 장 한 장 모아 알뜰하게 정리해서 모인다. 한참 후 일을 끝낸 한목지는 묶어놓은 교수안들을 삼륜차에 싣고 요가를 앉힌 후 함께 강건대학교로 향한다.
6: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제때 끝냈어. 이것만 마무리하면 우리 이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자, 잘 앉아.
4: 응, 앉는다. 여기
6: 잘 잡고. 갑시다. 꽉 잡아.
4: 목지야, 요새 사손인 뭐라고 있어?
6: 요새 내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걔한테 신경 쓸 새가 없었어.
4: 이틀 전에 봤는데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았어.
6: 사손이도 제 생활이 있고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잘 됐지 뭐. 요가야, 난 내 선택을 후회 안 해. 두 달 후에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
4: 넌 똑똑하고 의지도 강해서 모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잖아. 헌데 감정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2: 강권대학교 교장. 오늘도 송사조는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강천남을 띄워놓느라 애가 탄다.
8: 사조님!
9: 남편은 날 좀 그만 따라다녀! 알려줄게, 나 이미 결혼했어!
2: 끝내 결혼 사실을 뱉어버린 종사존이 자리에 쭈그리고 앉는다. 강천남이 믿기지 않는 듯 곁에 다가와 묻는다.
10: 뭐라고? 결혼했다고?
11: 그래.
10: 누구랑?
11: 한목지랑.
10: 사전이 말도 안 돼요. 그는 한석이 아들이고 사전이 시골 여잔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 농담하는 거지.
11: 내가 이런 일 갖고 농담할 사람으로 보여?
10: 그럼 정말이요? 근데 한목재는 사전이보다 나이도 많고 다리도 붉지 않소.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지? 혹시 강요당한 거 아니오? 울지 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지. 어? 틀림없어. 사전이 말 못할 고민이거나 사연이 있으면 나한테 뭐든 다 털어놓았어. 나를 잘 알잖소. 사전에 대한 감정도 특별하고 난 사준이가 좋지만 절대 강요는 하고 싶지 않소. 사연이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못 봐주겠소. 말아. 있는 힘껏 도울게. 믿어주어 사준이. 정말이요. 말해봐.
2: 자신의 심정을 알 길 없는 강천남이 꼬치꼬치 물어오자 정사조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처 없이 학교 정원의 유보도를 달린다. 이때 마침 교수안을 실은 차를 끌고 학교란에 들어선 요가와 한목지가 뛰어가는 정사전과 그 뒤를 쫓아가는 강천남을 발견한다.
9: 어? 사전이네? 목지야.
10: 아, 사전이!
9: 옆에 저 사람은 그날 사전이가 오빠 데리러 왔을 때 같이 있던 사람 맞지?
5: 아, 맞아. 사전의 동창생 강천남. 아, 그가 지금 사준을 쫓아다니고 있어. 사준이한테 애정시도 썼었어. 쓰긴 잘 썼는데 너무 노골적이야.
9: 어째 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5: 어? 맞아, 정말 좋아.
9: 무슨 뜻이야?
5: 내가 가진 노력을 다해 사준이를 대학에 보낸 건 그가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야. 아, 눈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라고. 대학교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면 더 좋고. 사람을 도우려면 끝까지 도와야지. 평생 우리 집 보모로 살게 날 수는 없잖아.
9: 아니 잠깐만. 한목지, 내 말 똑똑히 들어. 사람은 어떤 땐 자기의 감정을 잘 몰라. 감정 갖고 장난치고 감정 갖고 시험하지 마. 현실은 달라. 너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인가 둘이 헤어지면 어떡해?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척하지만 정작 그런 날이 닥치고 사전이 없인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아니 왜 실실거려? 나 진지하단 말이야.
5: 그래 알았어. 어? 빨리 가자.
9: 너 바짝 긴장해야 돼.
5: 얼른 앉아. 한참을 걸었잖아.
9: 새겨들어. 농담 아니야.
5: 가자.
2: 종사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당에서 마른 녹수수를 까고 있다. 이불짐을 싸든 종성이 마당으로 나오는데 만삭이 된 수평이 그 뒤를 따른다.
12: 아이고, 얼굴 좀 펴. 영가하는 것도 아니잖아.
13: 시내 가면 열심히 일해요. 집 걱정 말고요. 네?
12: 됐어, 알았어. 아버지, 어머니, 갈게요.
14: 아, 종성아.
12: 네.
14: 시내 가면 틈을 타. 물 좀 사들고 가서 사전의 시부들한테 인사해라. 크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인사 내야지. 아, 월급까지 내줬잖아.
12: 볼면 뭐 없어요. 내 평생에 그 집에 가는 일 없을 겁니다. 이제 내가 출세하면 동네 들썽하게 잔치를 벌일 거예요. 되려 내가 그들을 고용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갈게요. 며느리 잘 챙겨줘요. 안녕히 계세요.
14: 에이, 조심해서 가.
12: 알았어요.
9: 짐 잘 챙겨요.
12: 네.
9: 잃어버리지 말고요.
15: 조심해서 가.
2: 정성이 부모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간다. 정사전의 어머니가 낮은 한숨을 내쉰다.

드라마 인생향연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8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존에게서 한목지와 결혼하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 난 강천남은 그와 나란히 걸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1: 그럼 18살에 시집간 거네. 이건 강제결혼이요. 사전을 구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린 처녀의 창창한 앞길을 막는 건 아니지. 이건 비도덕적이요. 사전이 용감하게 리오나 애정이 없는 혼인은 무덤이요.
2: 목지 씨가 지금 이혼하겠대요.
1: 어? 이혼하겠다고? 그럼 잘 됐구만. 뭐가 또 걱정이요? 이혼 못할 이유가 뭔데? 사전이 결혼했었다 해도 상관없어. 난 진심이요. 믿어줘.
2: 상관없다고요?
1: 사전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과 그때 문제가 안 돼요.
2: 근데 나 그 사람 사랑해요.
1: 왜 그러? 목지가 리혼하겠다는데.
2: 비록 감정 없이 시작했고 처음에는 나도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목지 씨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혼하겠다는데 난 이혼 못하겠고 다른 사람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1: 사전이 정말 순진하구만. 어리석어.
2: 그러니까 나한테 감정 허비하지 마요.
1: 알고 있어. 사전이 순진하고 감정에 정실한 거. 그리고 인정하오. 한묵지가 군자란 걸. 비록 억지헌사지만 사전이를 소유물로 생각 안 했어. 하지만 현실을 정시해야 하오. 그는 사전을 사랑 안 하고 살기 싫다잖소. 잘 듣소. 진정한 혼인은 서로를 사랑해야 이루어지는 거요. 안 그럼 행복하지 못할 거요. 사전이 이제 그만 리혼하고 나랑 같이 살겨. 사전이
2: 더 이상 설득하지 마요. 목주 씨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도 난 다른 사람한테 마음 줄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 변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0: 정사존이 강천남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을 때 정원에서 거닐며 책을 보고 있던 료영이 모심결에 두 사람을 발견하고 살금살금 가까이로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긴다.
1: 사존님,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러. 농촌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한목지는 그냥 사전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이성일 뿐이요. 이제 막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사람한테 절대 발목 잡히면 안 돼요.
2: 응? 강천아,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이런 말 해줘서 고맙고요. 하지만 나 같은 거 잊어줘요. 꼭 더 좋은 천하를 만날 수 있을 거요.
1: 사전아, 난 날 못 잊어. 널 처음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 근데 강요는 안 할게. 기다릴게. 한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전혀 남자로 안 보여?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 사전아.
0: 강천남은 타는 듯한 눈빛으로 종사전을 바라보며 절절한 심정을 토로한다. 종사전이 눈물을 흘리며 강천남을 마주 보는데 강천남이 천천히 입술을 종사전에게 가까이 한다. 동사손이 정신이 든 듯 강천남을 밀쳐낸다. 한편 강천남과 종사손을 지켜보던 요영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자리를 뜬다. 학교 정원을 지나던 한목진은 홀로 정자에 앉아있는 종사손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다가간다. 종사손의 등 뒤에 선 한목진은 유가가 한 말들을 떠올려 본다.
2: 한목진의 말 똑똑히 들어. 사람은 어떤 땐 자기의 감정을 잘 몰라. 감정 갖고 장난치고 감정 갖고 시험하지 마. 현실은 달라. 너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인가 둘이 갈라서게 되면 어떡해?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정작 그런 날이 닥치고 사선이 없인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1: 사선아.
0: 정사선이 울고 있는 걸 발견한 한목진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준다. 잠시 망설이던 종사조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훔친다.
1: 저기
3: 사조나!
0: 한목지가 막 입을 여는 순간 강천남이 종사조를 부르며 뒤오자 한목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뜬다.
1: 왜 그러?
0: 울고 있는 종사손을 발견한 강천남은 다짜고짜 자리를 드는 한목지를 뒤쫓아가 그의 멱살을 쥐어잡는다.
1: 더럽고 추악한 그 집 현실 다 알고 있어. 자꾸 사손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둬.
0: 어느새 쫓아온 종사손이 강천남을 말린다.
2: 아, 이러지 마. 목지 씨랑 상관없어.
1: 너들 강제결혼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똑똑히들아, 사전이 내 멋대로 괴롭혀도 되는 여자가 아니야.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사전이 널 사랑 안 해.
2: 이거 너가 갖잖아.
4: 우리 집에 너 따위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0: 한록지가 쌀쌀하게 한마디 내뱉고 돌아서는데 강천남이 뒤쫓아간다.
1: 거기서! 한목지! 나랑 한판 붙자. 러시아 시인 보시킨처럼. 근데 우린 총이 필요 없어. 주먹으로 하자. 승자가 사전을 갖는 거야. 덤벼! 덤벼! 어서 덤벼봐! 어서!
0: 강천남이 싸울 태세를 취하며 주먹을 부르준다. 한목지가 강천남의 멱살을 잡는다.
2: 아, 그만 좀 해, 강천남. 손 놔! 왜 이러지 마! 미쳤어?
0: 종사손이 소리치며 그들을 뜯어 말린다. 한목지가 잡았던 멱살을 놓으며 한 발 물러선다.
4: 조막을 휘두르던 시대는 지나갔어. 정말 한 판 붙겠다면 기다려줄게. 하지만 주먹이 아닌 머리로 하자. 자네가 노래처럼 배운 경제학 이론은 전혀 알 때 써먹자고 그런 거지. 말해줄게. 여자들은 머리 좋은 남자를 좋아해. 그 따위 주먹이네 휘두르더간 뇌내를 못해.
0: 한목지가 씩 웃으며 자리를 뜬다.
1: 비겁한 자식.
0: 그때까지 주먹을 부르짖고 있던 강천남은 머리를 획저치며 종사조를 향해 돌아선다. 강천남을 쏘아보던 종사조이 획 돌아서 자리를 뜬다.
1: 사전.

0: 먼저 잘게요. 아침 6시에 깨워줘요.
1: 쪽지를 보고 난 한목진은 탁상식에 시간을 맞춰놓고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얹은 뒤 잠을 청한다.

0: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지러진 알람 소리에 잠을 깬 한목진은 벌떡 몸을 일으키고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자명종을 가져다 소리를 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종사존이 신을 신은 것을 본 한목진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말한다.
1: 아, 사존아, 아줌마 보고 아침 준비하라 했으니 먹고 가.
0: 종사존이 아무 말 없이 옷과 가방을 쥐고 조용히 방을 나간다. 돌아서 방문을 닫으며 한목지 모습을 바라보던 종사전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어린다. 얼마 후 종사전은 종승을 따라 그가 거처를 잡고 있는 한 골목에 이른다.
2: 이건 창고야. 이 동네는 장사꾼들이 많은데 나들 새들어 살아. 장사하려면 여기다 발 붙여야 돼. 혼자서는 힘들어. 아이고, 냄새.
3: 아, 여기 뭐예요?
2: 면소야, 면소.
3: 아...
2: 연속 갖고 오면 마음에 벌리 볼 때 좋잖아. 변하고. 응? 나왔어. 이 집이야.
3: 아, 오빠 여기 살아요?
2: 이 집도 부탁해서 겨우 구했어.
3: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2: 괜찮아. 자, 들어가 봐.
0: 종성이 문을 열자 종사손이 뒤따라 들어선다.
2: 어때?
0: 좁은 집안의 간단한 생활 도구와 낡은 대야 그릇들이 실온에 놓여 있다.
2: 아?
3: 밥은 어디서 해요?
2: 뭐 마당에서 하면 돼.
3: 그러지 말고 제철소에 출근해요. 그 집 편 시어머니가 어렵게 구한 건데.
2: 안 가. 말했잖아. 그 집에 가는 일 없을 거야. 안 그래? 잘 돼서 보랏듯이 살아야지.
3: 그래요. 지나간 건 더 말 말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요. 남들이 없인 보잖아요.
2: 너 잘 들어. 오빠는 이번에 시내 들어와 크게 성공할 거다. 한데 고마운 사람이 있어.
3: 누군데요?
2: 강천남.
3: 뭐가 고마운데요?
2: 생각해봐. 그가 그런 글을 안 썼다면 내가 시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사람이 괜찮아 보여. 만약에 너랑 묵지가 이혼하면.
3: 그만 좀 해요.
2: 잘 생각해봐. 어?
3: 아, 청소할게요.
2: 아이고, 필요 없어. 지금 학교 가서 강천아한테 고맙다고 전해. 언제 한번 거기쯤만 해줄게.
3: 집을 헐레당 태워먹지 마세요.
2: 길 안 까먹었지?
3: 알아요.
0: 어슬러슬 땅거미가 진 저녁. 강천남은 종사전을 이끌고 한 살림집으로 온다. 문 앞까지 온 강천남이 집안으로 자신을 끌어당기자 종사전이 몸을 비틀며 거부한다.
4: 사전이 빨리 들어.
3: 나 부모 만나기 싫어요.
4: 아니, 사전이. 엄마 아버지 여기 안 사셔. 여기는 우리 둘뿐이요. 엄마 아버지 여기 없어. 여기는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둘뿐이요.
0: 침을 꿀꺽 삼키며 종사전을 한 걸음 한 걸음 밀어 침대에 앉힌 강천남은 옷을 벗기 시작한다.
3: 뭐 하는 거예요?
4: 결혼했다면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0: 강천남이 종사전의 곁에

0: 바싹 다가앉는다.
1: 사준아, 난 진심이야. 정말 널 사랑해. 우리 같이 살자.
0: 강천남이 종사손에게 덮치며 그를 침대 깔아눕히고 옷옷한 줄을 벗기기 시작한다. 발버둥 질치며 강천남을 밀쳐낸 종사손은 불이 번쩍 나게 강천남의 뺨을 후려 갈기고 뛰쳐나간다.
2: 강천남! 나쁜 자식!
1: 사준아! 내가 왜 나쁜 놈인데? 결혼했다면서!
0: 강천남의 집을 뛰쳐나온 종사손은 어두운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맨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디 하소연할 것이 없는 종사손은 두 손이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 시각 종사손의 머릿속에는 한목지와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이 조마등마냥 스쳐 지난다.
3: 일어나서 뛰어! 달라요!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빨리!
2: 저 쉬었다 오면 안 돼요?
3: 빨리 빨리!
2: 나 한복지! 나쁜 놈!
3: 강박이 안 들어가면 안 돼! 멈추면 재치 맛을 볼 줄 알아!
2: 나쁜 놈!
3: 빨리!
2: 한복지! 나쁜 놈!
3: 선인장이 영어로 뭐야?
2: 선인장! 아까 안 먹었어!
3: 생각났어?
0: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는 종사손은 냉혹하게 느껴졌던 한목재 채찍이 그가 잘 되기를 바랐던 깊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점차 깨닫게 된다.
3: 송곳, 구두 밑창을 박을 때 쓰는 건데 오늘은 얼굴 찌르는 데 쓸 거야. 이거 벤치. 손톱 비트는 데 쓰는 건데 이걸 쓰면 몸살이 치게 아플 거야. 어? 장병기, 먼지 털게. 도망칠 생각 마. 엉덩이를 치는 거.
0: 자신을 구해준 영웅을 평생 돌보려는 마음으로 한목지와 결혼한 종사손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한목지 곁에서 어느새 사회물정을 알아가는 대학생으로 성장했고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여인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각 그는 의지가 굳고 낙관적이며 대바른 한목지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도 분명히 느껴가고 있었다.
4: 안 돼! 일으키지 마! 아들, 스스로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3: 할 수 있어!
4: 너무 좋네요.
0: 지난 일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는 종사전의 얼굴에 굳은 결심이 빚긴다.

0: 드라마 인생향연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담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로 지방 간 협력 심화가 이번 방담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로 방담회 기간 개최된 제6회 중로 지방 협력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차원의 실질적 협력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로 무역 협력은 강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 간 협력도 꾸준히 심화돼 남북 연계, 동서 상호 보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 다 차원의 지방 협력 체계가 갖춰졌으며 지방 간 협력은 중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중국 흑하시 주해시와 러시아 블라고베 셴시크시, 니즈니 노보고르드시, 유즈누 사할린스크시가 양국 5개 도시 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흑하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 셴시크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방담회 기간 개최된 용강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무역협력 홍보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경 간 산업, 가공무역 등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정밀한 연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흑하 전시구역은 중로 쌍둥이 도시의 강점을 강조하며 도로, 삭도, 수운, 관로가 집결된 국경통상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지위와 무역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흑하분구관리위원회 왕건 상무부 주임은 2019년 승인받은 이후 흑하분구는 이미 중로 국경 간 협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중로 무역협력의 선도지역이자 시범지역일 뿐만 아니라 양방향 으로 힘을 주고 상생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에는 국내 성직할시 자치구 전시구역이 마련돼 동서남북 각지의 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남방 지역의 대러시아 협력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룽기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부대표는 올해가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해 러시아 기업과 중국 거대 시장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시트립 요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 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습니다.

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호랑이공원, 할빈극지공원, 주황대가, 태양도풍경구, 중화바로크역사문화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우로,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 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성의 한랭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노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올짤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띠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곡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단오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행리 어머니는 담뱃불에 비친 궁선이의 백지 같은 흉물스러운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름이 쑥 끼쳤다.
1: 왜 웃는 거야?
2: 아, 총명한 사람이 지금은 세살난 내처럼 어리석은 게 웃었다. 내 물어보지. 왕장쇠는 뭐 타러 갔어?
1: 행리 고모네 집에 물건을 가져다.
2: 오래비 속에 뭐가 들었어?
1: 그건
2: 매국 너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야.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왕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서방지라는 여자는 생매상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그래, 왕간지가 바본 줄 알아? 왜 너희들을 용서해줬겠어? 곰곰이 생각해봐. 그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되냐?
0: 이 몇 마디 말은 뾰족한 화살마냥 행리 어머니의 가슴을 뚫었다. 금시에 온몸이 나른해졌다. 몸에 걸쳤던 저고리가 봉당에 떨어졌다. 그는 맥없이 구두에 놓인 작은 걸상에 풀썩 주저앉으며 몸을 무겁게 옷장에 기대었다. 옷장을 채운 큰 구리 사물쇠가 그의 잔등에 꽉 베겼으나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눈에 불꽃이 튕기고 눈물이 오렸다. 궁선이는 그것을 보자 너무나도 기뻐서 담배를 내 동댕이 치고 다가와서 행리 어머니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2: 왕간지가 무서운 줄 이제 알았지. 나는 진심이야.
0: 행리 어머니는 반항할 힘이 더는 없었다. 그의 마음은 헝클어진 상금불마냥 얼기설기 뒤엉켜버렸다. 바보같이 왕간지 꼼수에 넘어간 자기가 후회되고 저수스러웠다. 죽으면 깨끗이 죽을 것이지. 하지만 누가 자기 보고 목숨을 아껴 매국노의 죄명을 쓰라고 하였는가. 그는 이때야 비로소 매국노의 죄명이 그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왕간지는 바로 이 때문에 자기와 장쇠를 용서해 준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한없이 미웠다. 그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었다. 이놈이 자기를 유린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 몸으로 뻗치는 손을 획 부딪혔다.
2: 좋다. 좋아. 두고 봐라. 내 이제 민병들한테 보고해서 너희들 매국노무리를 잡아치우지 않나. 왕유일이 어떻게 죽는가를 봤겠지.
0: 그는 밖으로 나가는 척했다. 생사는 바로 이 고비에 걸렸구나. 조금만 주저해도 생명선은 끊어진다. 그러면 왕장쇠와 자기 그리고 행리까지 몽땅 끝장 보지 않는가. 아, 무서워. 왕유일 놈과 같이 되다니. 아니, 안 된다. 장쇠를 위해서, 행리를 위해서 그는 자기를 돌볼 수 없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기운 한 점 없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놈의 팔을 끌어당기고 젖먹던 힘을 다 내어 이빨 사이로 말을 짜내었다.
1: 이봐요 동생! 이봐요 동생, 안 돼요! 왜 이렇게 밀게요?
0: 그는 음탕하게 웃었다.
2: 그래야지! 아수머니가 날 마음속에 두면야 내가 어떻게 아수머니가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겠어? 어?

0: 놈들이 온다는 소식은 날로 흉흉하게 전해왔다. 깨진 징을 두드리는 듯한 비행기 소리도 이따금 공중에서 웅웅거렸다. 올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다. 두자 두께나 내린 눈에 아침에는 문도 잘 열리지 않는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장들이 기와 지붕처럼 덮여 있었다. 하늘은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을 아예 메워버리려는지 한방눈을 끊임없이 쏟아부었다. 두터운 이불을 덮어쓴 상과들이 새하얀 빛을 번쩍거려 포근하 아름다웠다. 간부들은 외놈들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을 놓으니 물건을 잘 숨기고 산으로 피할 준비를 갖추라고 말하였으나 사람들은 처음엔 이 추운 날씨에 산에 가면 애들이 얼어 죽지 않겠는가고 귀찮아하며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부들이 크고 작은 회의를 거듭 소집하여 입이 닳도록 설복하고 열성자들과 민병들이 앞장에 나서자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을 돌려 량식을 감추고 산으로 피할 준비를 다그쳤다. 어머니 집 사랑방에서는 간부들이 가득 모여 회의를 열고 있었다. 집안은 연기가 뽀얗게 찼다. 수연이와 란자는 매운 연기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눈물만 흘렸다. 수연이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 한쪽을 활 열어놓자 서북풍이 휙 불어들어왔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야 목안이 시원해지는 감을 느꼈다. 구에서 방금 돌아온 구농민 구국회 회장 강영천은 여러 부문의 형편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가로저으며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다시 사람들과 의논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사업 토의가 끝나자 그는 왕간지의 문제를 꺼냈다.
1: 겉으로 보기에 그가 매우 개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명 신사들이 항일의 길에 나서는 것을 환영합니다. 상급에서는 인테리어들은 사리에 밝고 절개도 있으므로 그들과 잘 단결하여 항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병량을 단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국노가 아닌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두 묶어세워 외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단결도 해야 하지만 투쟁도 해야 합니다. 왕간지는 몇 년이나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말로는 교편을 잡았다고 하지만 진짠지 가짠지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형은 처단됐고 왕족과 왕료수는 지금도 괴뢰군에 있으니 그가 무슨 심보를 품고 있는지 아직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바싹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덕성노모, 동무가 그 집에 다시 가보시오. 물건을 숨기는데 손이 딸리면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2: 그저께 그 집에 가보았는데 왕간지는 자기가 땅굴을 파고 물건을 다 감췄다고 하더군요.
0: 독성이가 대답했다.
1: 꼭 떠나기를 원치 않은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박할 수는 없습니다. 수연동문의 넷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놓고 보아도 비록 마음은 어질지만 생각이 돌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를 보지 않고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3: 강동지, 제 생각엔 어머니를 보내어 다시 권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진 어머니한테 노염을 품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 사죄하고 설복한다면 들을 수도 있어요.
0: 수연이는 간절하게 말하였다. 그는 여지껏 강영천을 강동무라고 부르지 않았었다. 그 자신도 어째서인지 몰랐다.
1: 얼쏘,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요. 이 로인을 돌려세우면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0: 수연이의 의견을 지지하던 강영천은 걱정스레 물었다.
1: 어머니가 가자고 하실까?
4: 아이 참, 아주머니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야기만 하면 꼭 가요.
0: 란자가 확신 있게 대답하였다. 모두들 이 방법을 써볼 만하다고 하였다. 뒤이어 그들은 민병들이 어떻게 군중들을 오마하여 피신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토론하였다. 강영천은 끝으로 제삼 당부하였다.
1: 이만합시다. 모두들 자기의 분공을 수행합시다. 요 며칠은 보초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지성님이 어떤지 보러 가겠습니다.
0: 강영천은 좁은 골목을 벗어나 큰 길에 나섰다. 그는 습관적으로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조용한 거리에는 행인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지나갔다 하여도 발자국은 인차 눈에 묻혀버린다. 사방 길 어귀마다 눈사람같이 된 민병들이 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몸에 쌓이는 눈을 털려고도 하지 않았다. 떨어뜨리면 오히려 눈이 내리는 족족 녹아버리므로 몸에 쌓이는 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나았던 것이다. 이때 동구 밖으로부터 웬 사람이 걸어왔다. 그 사람은 민병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가 다시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강영천은 호기심이 나서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점차 흰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륜곽이 눈에 안겨왔다. 자기에게 주의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사람은 걸음만 다그쳤다. 강영천은 앞에 가까이 온 그가 왕간지의 모순꾼인 것을 알아보았다.
1: 아니, 장수 아저씨가 아니, 어딜 갔댔소?
5: 자네였구만.
0: 왕장쇠는 얼굴에 약간 놀라는 기색을 띠더니 인차 웃으며 대답하였다.
5: 정말 좋은데, 조인집 심부름을 갔다가 오는 길이네.
0: 왕장쇠는 남쪽으로 꼬꼬들었다. 강영천은 그의 뒷모습이 눈 속에 흐리마리하게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치즈집으로 향했다. 치즈의 집은 큰 길 북쪽에 꼬불꼬불한 골목 안에 있었다. 이 길을 잘 아는 강영천은 인차 그의 집 문어귀에 이르렀다. 가냘프게 생긴 치즈 아내가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반색하였다.

0: 방 안은 매우 비좁았다.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구두레는 여기저기 천으로 기운 헌 삿자리가 깔려 있었다. 치즈는 벽 쪽으로 누워 있었고 그 곁에 물레가 놓여 있었다. 강영천이 오기 전에 치즈 안에는 실을 뽑고 있은 모양이었다.
1: 좀 낫소?
0: 강영천은 치즈를 향해 걱정스레 물었다.
2: 그저 그래요. 또 곪았어요. 어젯밤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한걸요.
0: 치즈 안에는 상처가 자기 몸이라도 있는 듯이 한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였다.
3: 아무렇지 않소. 날이 차니까 좀 더질 뿐이지.
0: 치즈는 말머리를 돌려 은근하게 물었다.
3: 강동모, 사업은 버치됐소? 형편이 어떻소?
1: 다 버치했소. 사태가 매우 위급하기는 하오만 동무는 걱정 말고 상처나 치료하.
0: 강영천은 위안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1: 자, 상처를 좀 보기요.
3: 그만두어. 보기 끔찍하오.
1: 하차, 내가 뭘 거리랬어. 자, 아주머니 도와주시오.
0: 강영천은 치즈 아내와 같이 이불을 제꼈다. 치즈의 넓적다리 위에는 빵처럼 부어오른 사발만한 것이 있었다. 상처를 동여맨 하얀 헝겊 가장자리로 진물이 흘러나왔다. 강영찬은 손으로 지근지근 눌러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1: 아휴, 굉장히 부었구만. 고에서도 약을 못 구했어. 나는 연락원에게 꼭 부대를 찾아가서 얻어오라고 당부해놓았어.
3: 그만두어. 남들까지 고생시키면서.
0: 이불을 덮은 뒤 치즈는 송구해하며 한마디 하더니 범민에 쌓여 말을 이었다.
3: 이거 참, 일어서지 못하니 갑갑해 죽겠어. 외놈들이 온다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구만.
1: 동무는 마음 놓고 상처나 치료하. 걱정하지 말라고. 놈들이 오면 우리는 동물을 담가에 앉혀가지고 뛰겠소.
3: 그럴 필요 없어. 아내가 나를 생각하여 굴을 파놓았소.
1: 굴? 굴이 안전할까? 나쁜 놈들이 보기라도 하면.
2: 일 없어요.
0: 치즈 아내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2: 누구도 몰라요. 독강이와 수자가 밤에 나를 거두러 팠답니다.
0: 그는 강영천의 귀천에 대고 서건서건 동굴 자리를 알려주고 나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2: 때가 오면 제가 없고 굴러가겠어요. 이 추운 날에 따라다니지도 못하겠는데.
0: 강영천은 그들 부부를 바라보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들 부부의 외모는 전혀 같지 않았다. 치즈는 귀꼬리 장대한 사나이다. 다닥다닥 얽은 둥그스름한 얼굴에 갈색 눈기에는 깊은 주름이 촘촘히 패였다. 이와 반대로 그의 아내는 최소하고도 여유였다. 누렇게 메마른 얼굴은 마치 앓고 있는 듯 하였으나 실은 어릴 때 영양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남편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 그는 재작년에 아버지를 따라 레양에서 이 산골까지 피난 왔다가 마을 사람들이 33살 나도록 아직 장가 못 간 치즈와 말을 붙여줘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